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몽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 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 초당 4경입니다. 다산 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새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상대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마련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한 배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여기가 대전입니다. 네. 저희가 고속열차 타고 오니까 진짜 금방이죠.
1: 맞아요. 저도 네. 여행하는 느낌으로 왔어요.
0: 이 대전역이 어떤 곳이냐면 국토를 종단하는 경부선과 함께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바로 이곳에서 경

0: 남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화물도 사람도 쉬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이 대전 하면은 가락국수가 유명하잖아요.
0: 맛있죠.
1: 맞아요. 기차 잠깐 갈아탈 때 그 네. 짧은 시간에 쉽게 먹을 수 있는,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가락국수. 그래서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
0: 정말 추억의 맛은 그 힘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네. 먹방 찍는 건가요?
1: 아, 그럼 오늘 또 네. 먹고 가야죠.
0: 대전역 주변에는 추억과 역사를 상징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곳에 새롭게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정말 특별한 공간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전 주변에서 만날 미술관도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네, 함께 가볼까요?
1: 네, 가보시죠.
0: Let's go. 우리가 녹화 끝나고 완전 기지맥진해가지고. 아, 여기가 대전역 옛날 모습이네요.
1: 맞아요. 이렇게 역사 사진들을 붙여놓으니까 예.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술관처럼.
0: 아, 이렇게 여기서 옛날에 우차라 가슴 아픈 이별 얼마나 많았을까요?
1: 많이 했겠죠?
0: 예. 맞아요. 서울로 돈 벌러도 가시고 네. 우차라 엄마 며칠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누나는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어줄게. 우차라
2: 집은 내가 잘 지킬게.
0: 안녕. 우차라 우차라 가지. 아, 전쟁 중에 파괴돼서 다시 지어졌구나.
1: 아이들.
0: 근데 괜찮은 거야?
1: 근데 어떤 건물들은 변한 게 없는
0: 맞아요.
1: 게 있어요.
0: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아, 비둘기요. 1984년. 우리 옛날에 KTX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모르죠?
1: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0: 야, 오늘 온 데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우리 한 19세기에 온 것 같지
1: 그러니까
0: 않아요?
1: 그러니까 옛날로 온 것 같아요. 오. 제가 보니까 저 위에 숫자가 써 있어요. 네, 1922, 2022. 저게 약간 이 건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0: 이곳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유서 깊은 곳이래요.
1: 맞아요. 예. 근데 또 반전이었던 게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동양 척식회사의 대전 지점이었대요.
0: 어떻게 보면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장소인데 맞아요. 이 동양 척식회사 우리가 교과서 다 배우잖아요. 우리를 그거 다 뺏으려고 했던 맞아요. 곳이다. 참 의외네요.
1: 네. 예.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된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여러분 오늘 타임머신 타고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1: 가보실까요? 네, 그렇죠.
0: 아니 바깥하고 또 다른 느낌, 굉장히 모던하게 이제 고쳤어요.
1: 아까 뭐 문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디테일한 부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0: 오늘 우리가 만날 작가는 안젤름 키퍼. 안젤름 키퍼.
1: 안젤름 키퍼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최근에 뭐 독일에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최고의 화가로 알고 있고 독일은 마구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 보기 전에 약간 신표현주의를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유행하던 약간 추상미술,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런 예술에 대립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좀 굵직한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기도 해요. 추상은 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추상 이 신표현주의는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어.
0: 아, 우리 지난번에 네, 다른 맞아요. 미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추상인데 추상에서 구상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1: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현실을 또 똑같이 재현하진 않지만 알아볼 수 있으면서
0: 뭔지 알겠는.
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오늘 전시는 나만의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작가가 1945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생한 거죠?
1: 그게 이 작가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진영 키퍼, 장소를 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이곳이 헤레디움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동양척식 회사가 어떤 약탈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인데 맞아요. 100년 만에 재탄생한 거잖아요.

0: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안젤렌 키퍼 전시가 열린다는 건 정말 딱 떨어지는
1: 딱 맞았죠.
0: 거죠.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가 가을이니까요. 안젤렌 키퍼가 보여주는 가을은 어떨지. 가을이 오면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1: 이렇게 또 오늘 공간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0: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게
1: 잘 어울린다, 공간이랑.
0: 아니 이게 딱 거장의 작품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안젤린 키퍼가 그러네요.
1: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0: 작가가 지금 화가지만 문학, 시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대부분의 주제를 그 시에서 가져왔다고.
1: 마리아 릴케?
0: 아, 맞아. 딱 맞추셨어요.
1: 독일 시는 아는 사람이 마리아 릴케밖에 없어요.
0: 사실 저도 그분밖에 모릅니다.
1: 또 이런 데 보면은 작품 그 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제목도 네. 나오고 여기 없네요.
0: 그거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의 제목, 뭐 캡션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데 저 좌측 상단에 그 시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1: 이게 독일어인가요?
0: 독일어 같아요.
1: 독일 사람이니까. 네. 지금 집이 없는 사람.
0: 지금 집이 없는 사람. 네. 근데 제목 듣고 보니까 진짜 약간 좀 뭔가 폐허의 느낌도 있고 집이 시작이다. 없는 그 앞에 서 있는 느낌?
1: 나무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약간 나무 쓰러져 있잖아요.
0: 네. 평소에 낭독할 수 있는 시가 거의 50여 편
1: 외우고 있는 게요?
0: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시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지로 함축해서 표현하는 건데 시도 그러하니까 그래서 약간 예술 그림과 시 딱 맞는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1: 캔버스 위에 시를 썼다. 저는 사실 그림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금빛이 들어간 그림들을 참 좋아해요. 알죠? 평소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1: 근데 네. 이 금빛은 네.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한 금빛이 아니고 뭔가 깊이감이 있는 왜 가을이라고 붙였는지 알겠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재밌는 게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1: 네.
0: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약간 진짜 그 풍경 앞에 서 있는 느낌도 들어요.
1: 가까이서 보면 전 또 놀라운 게 이런 거는 진짜 약간 뭐 나무를 갖다 붙인 느낌인데 네. 또 물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추상 신표현주의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맞아요. 추상이 아니다. 언제나 알 것 같다. 가까이서 네. 이게 다 물감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0: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네. 그 가까이서 보면 추상, 멀리서 보면 구상이라고.
1: 다추 멀구.
0: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 되게 멋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작품들은 네. 백팩 같은 거 만약에 메고 있으면 그거 맡겨놓고 와야 돼요. 그 잘못해서 움직이다가
1: 맞아.
0: 걸릴 때 있어요.
1: 근데 입구에 컨테이너된 락커가 있잖아요. 거기가 짐을 맡겨놓고 들어오라는 게 저희를 배려하는 줄 알았더니 작품을 배려하시는 거였나요?
0: 그럼요. 작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술관에서는 네.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생각했던 게 와, 이거 백팩 메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미술관에 오면은 다 그림 만지지 마세요, 앞에 서지 마세요 하는데 특히 여기는 튀어나온 게 그러니까. 많은데 안젤린 키퍼가 또 그림값도 굉장히 비싼 작가잖아요.
0: 값을 들으면
1: 톡 이렇게 하면 오
0: 양동인가요?
1: 양동인가 봐요. 네. 양동이?
0: 근데 오 양동이도 멋있네요. 이게 네. 신표현주의 예술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려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오브제를 이용해서
1: 아예 갖다 붙이는군요.
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입체적으로. 저게 이 작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 그림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0: 근데 이 제목이 사실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1: 도사 같아.
0: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는 사람들도 차라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떻게?
0: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을 짚어주긴 하지만 한번 이 관람하실 때 TV 보실 때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1: 아, 너 생각나는 게 뭐야? 네.
0: 내 생각대로? 이거 무슨 제목이겠다. 그리고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1: 아, 뭐 제목 외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0: 어차피 뭐 안 써놨는데요, 뭐.
1: 일부러 캡션을 그래서 안 다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관객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죠.
0: 네,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보시면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 얘기 잠깐 해야 돼요.
1: 네.
0: 양동이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0: 잖아요. 납으로 만들어줬대요.
1: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진짜 낙엽이 아닙니다. 예.
0: 납으로 만들어줬고
1: 위에 금박 씌운 건가요?
0: 금박을. 아. 근데 이게 또 작가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납과 금이 연금술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대요.
1: 연금술이라는 게 없는 거 갖고 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0: 그리고 또 약간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약간 순환, 재탄생 이런 것들을 좀 신비주의적으로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은 정해진 것보다도 그냥 그 작가의 어느 정도 스토리만 알고 우리 느낌대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도슨트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0: 네, 제가 또 자신감 부여하는 거 잘합니다.
1: 우리가 정해진 대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라.
0: 아 그럼요.
1: 네.
0: 우리나라 작가 중에 깨진 도자기에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 있어요.
0: 이렇게 깨진 항아리 도자기 이어가지고 만든 분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 금이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망쳤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황금으로 칠하면서 정말 그 좋은 의미로 다시 재탄생 시킬 수 있다.
1: 예.
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아, 저도 그런 그 예술 기법 있잖아요. 그 도자기 깨진 거를 다시 이어붙이는 그 작가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인생이 되게 상처투성이고 다 잃어버린 거고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억지로, 어거지로 그걸 또 붙여가지고.
0: 아, 그죠.
1: 근데 그걸, 납으로 때우느냐 아니면 금으로 때우느냐 그건 우리 몫인 것 같아요. 나 맞아?
0: 약간 지금 이 작품에 취해서 약간 이 감성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블랙이 가득한데 안젤린 키퍼가 전후 세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쯤에 출산을 보려고 가족들이 산부인과에 왔는데 그 집이 마침 폭격을 그때 집이 폭격을 당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족들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0: 집은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됐지만
1: 예.
0: 그때 새로운 탄생이 됐다.
1: 맞아요.
0: 이거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1: 근데 가족들이 왠지 사랑이 많았을 것 같은 게 뭔가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으니까 예술로 승화시킨 거 아닐까요?
0: 근데 맞아요. 독일 작가들의 작품 보면은 묘하게 이게 뭐 나라의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1: 네.
0: 묘하게 무거워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양차 대전을 다 겪었고 전범국가에다가 이제 좀 뭔가 그런
1: 뭔가 반성해야 되는 분위기
0: 반성도
1: 속을
0: 있고,
1: 자란 거죠.
0: 나라의 아픔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시기를 겪었던 작가나 바로 그 직후에 태어난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은 좀 무겁고 뭐랄까요? 좀 느낌 자체가
1: 저는 그걸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무겁다는 것보다 안젤린 키퍼의 그림을 봤을 때는 깊이감이 있다.
0: 좋아요.
1: 우리 깊이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게 깊이감이에요. 가벼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0: 야, 저한테 하는 말이
1: 아니에요.
0: 저 조금 가벼웠습니다.
1: 제 나이 정도 되면 조금씩 인생의 쓴맛도 알고 깊이감이라는 게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0: 네.
1: 우리 도슨트의 그 독일 작가 특유의 무겁다는 이야기를 깊이감으로 좀 바꿔보고
0: 좋아요.
1: 싶습니다. 아, 여기는 무슨 공원 같네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과 어떤 Fall out of bed
0: and catch a fading star. Fancy I woke up before my 임페스토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던
1: 맞아요.
0: 적이 있는데
1: 네.
0: 물감을 두껍게 쌓는 입체감이 생기게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되게 중요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TV에서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니까 이거 깊이가 안 느껴질 거예요 아마.
1: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0: 네.
1: 안 보이시죠?
0: 맞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TV를 보시고
1: 꼭 알아.
0: 꼭 알아. 이런 거 직접 봐야죠.

0: 이게 보면은 진짜 물감을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거의 요거 이파리 하나에 물감 한 튜브가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기법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기법으로 친다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이렇게 물감을 두껍게 쓰는 작가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작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젤렌 키퍼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껍게 꽃을 그리는 화가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여도요. 네. 해보면 안 돼요.

0: 해보면 안 돼요.
1: 이렇게 안 돼. 우리 뜻대로 안 되죠. 네. 색도 섞여 있어 보면.
0: 물감도 다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냥 붓으로 안 하고 팔레트 나이프로도 하고 그런 다양한 기법도 미리 다 통달을 한 뒤에 해야죠.
1: 저는 그런 뭐 이유한 화백이나 뭐 단색화 그리시는 분들 보면서 아니 이거 똑같은 색깔이고 저만 찍어도 왜 이렇게 비싸냐. 또 안젤렘 키퍼의 그림을 보고도 굉장히 물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평가를 잘 받느냐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몇십 년의 실력을 쌓아온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시간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예전에 그런 질문 받았거든요. 이런 작품 보다가 관람객분이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 작품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작품을 그릴 때 짧게 그리더라도
1: 그 경제 이르기까지
0: 그 짧게 그릴 수 있기 있게 되게 된 시간, 네. 그 시간을 봐야죠.
1: 맞아요.
0: 오랜 세월 동안.
1: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물론 그림이 굉장히 압도적인 스케일이 큰 그림입니다만은 점 하나 찍은 그 점을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점 하나를 제대로 찍기까지 작가가 퍼부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매긴 건데 안젤렘 키퍼의 그림은 옆에서 모르고 안젤렘 키퍼 그림인 거 모르고 봐도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실력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건 진짜 추상이네요. 네, 이거는
0: 뭘까요?
1: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를 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래요.
0: 근데 이게 네. 그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아 저도 쉽지가 않네요.
1: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리아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여.
0: 아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죠.
1: 네. 착한 보면은... 사람 눈에만 보일까요? 저는 이 그림이 뭐 천사가 안 보이고 마리아가 안 보여도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모르고 봤을 때도 아무것도 몰라 제목도 모르고 봐도 어딘가 경건한 느낌이 들어요. 느껴지시죠?
0: 네.
1: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 보입니다.
0: 근데 약간 이쪽도 심상치 않아요.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약간 별 같기도 하고 네.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경건하고 좀 깨끗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이
0: 아 이렇게 영상방이 있구나.

0: 근데 우철 씨 아마 안젤렌 키퍼 같은 거장이 어떻게 이 장소에서 이렇게 기획이 됐는지 궁금해서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름다우셔서
1: 진짜 저 놀랐어요.
3: 네. 두 분이 너무 멋있으셔서 네. 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0: 세계적인 작가 안젤렌 키퍼를 헤리드움에 모셔야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3: 역사적으로 좀 슬픈 이야기를 가진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과 전시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젤렌 키퍼가 한 이야기 중에 폐허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창조가 만들어지는 곳이다라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0: 컨셉이 딱 맞았네요.
1: 그러네요. 헤레디움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관람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3: 네, 헤리디움은 이곳에 오시면은 이제 지난 100년의 시간을 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또 파사드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원형 계단도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천장은 네, 지금 네, 100년 된 천장의 모습 그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복원하기 전에는 이곳이 타일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천장이 낮게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하려고 뜯어내니까 이렇게 100년 된 천장을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0: 아, 너무 너무 멋있네요.
1: 진짜. 좋은 멘트예요, 진짜.
0: 여기가 특별한 장소니까 그림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1: 맞아요.
0: 건물 속에 숨겨둔 다빈치 코드를 찾아보세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여기 보면은
1: 좀 다른 것 같아요.
0: 빨간 벽돌의 창틀이 여기 새 거죠.
1: 그러네.
0: 이거는
1: 이건 오래됐네요.
0: 100년.
1: 이게 그 100년 됐다는 창문이에요.
0: 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요즘에 저런 아이보리 색깔, 네. 저런 무늬.

0: 멋있는데요?
1: 독특해요.
0: 네. 이런 것 자체가 약간 그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 근데 멋있다.
1: 그러니까 이게 원형 복원하려고 보니까 계단 흔적만 있어서 새롭게 해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여기 층고가 높아서 따로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굉장히 잘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음악회 때도 한번 오면 좋겠네요. 와, 신기하다.
1: 여기서 이렇게 미술관 보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경험인데요?
0: 그러네요.
1: 안녕하세요. 좁은 면에다 해놔서 되게 꼬불꼬불해.
0: 생각보다 더 꼬불꼬불한데?
1: 아니, 2층은 좀 더 밝은데?
0: 오, 느낌이 좀 달라. 와,
1: 훨씬 환해졌네요, 1층보다.
0: 밝아진 느낌이요?
1: 확 밝아졌어요.
0: 밑에 그림은 아까 아나운서님이 좀 깊이 있다 그러고 저는 좀 무겁다라고 했는데 재탄생한 느낌? 살아난 느낌이에요.
1: 이 2층에 있는 그림들은 작가가 영국의 하이드파크 있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풍경, 감정들을 많이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 가을이 쓸쓸하지가 않아.
0: 밝아졌어요. 네. 거의 독일 국민 작가래요. 국민 작가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1: 누굴까요?
0: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물론 화풍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박수근? 정도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0: 국민 화가로서.
1: 그렇죠.
0: 그리고 박수근 화백도 이 전쟁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그 서민에 대한 모습을 그렸잖아요. 근데 얀젤린 키퍼도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피폐해진 모습을 담으면서도 희망을 담아서 국민 화가가 된 것 같아요.
1: 우리가 박수근 작가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도 전쟁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지만 그 모습들이 보면 굉장히 뭐랄까 동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0: 따뜻해지고
1: 이렇게 비관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나 봐요.
0: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0: 모르시는 분들은 예, 미완성으로 생각할 것 같아.
1: 어, 그렇죠. 그죠? 공사하다 말았나?
0: 근데 저희 또 아까 작가 인터뷰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작가 인생을 알잖아요. 어렸을 때 뭐 태어나는 날 집이 폭격을 맞았고 폐허가 된 모습들을 듣고 보니까 네. 폐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이 세워지고 다시 가을이 오고 또 봄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폐허가 아니라 이제 다시 지어지는 집일 수도 있겠다.
1: 그 1층을 잘 보고 오신 분은 이걸 보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실 것 같고 맞아요. 여러분 이 밑에 흙도 작품입니다.
0: 너무 중요한 얘기 했었어요.
1: 제가 맞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가
0: 조심해야 돼요.
1: 네.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야, 이건 너무 예쁘다.
0: 약간 알록달록해진 것 같잖아요.
1: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다 완성해놨는데 왠지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덧칠한 느낌도 들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하나다. 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가을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가을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봄이 올 거고 어, 우리 이렇게 멋있는 가을 기억해줘. 기억해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0: 텍스트로만 읽을 때는 잘 공감이 안 됐었는데 맞아요. 와서 딱 보니까 어. 왜 이 작가가 희망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그니까.
0: 네. 느낌이 다르네요.
1: 야, 네. 저는 오늘요 미술관에 온 느낌이 안 들고 시집을 한 건 읽은 것 같아요.
0: 정말.
1: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면 시한편 제대로 읽기가 어려운데 이 건물 자체도 그렇고 내가 읽고 있었던 감성을 깨워주는 느낌.
0: 그게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시와 그림, 미술 결국에 결이 같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런 감성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정확하게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1: 오늘 그 문학에서 얻은 그 영감을 표현한 작품들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가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감성으로 좀 촉촉해져서 가는 것 같아요.
1: 네. 저기는 바람이 불어. 나무가 막. 제가 지금까지 본 잎사귀 중에 제일 성이 났네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막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1: 너무 힘들 것 같아.
0: 진짜 거장이네요.
1: 그러니까.
0: 웬만한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1: 네.
0: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보면 뭔지 알아본다는
1: 어, 그러니까.
0: 형태가 나타난다는 게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2층이 더 그런데 희망적인 느낌이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1: 예전에 6.25 때 구호 식량으로 밀가루가 이제 유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대전이 철도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재분소가 그렇게 많았죠.

0: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국수가 좀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밀가루 거점 도시라서 유명해진 거고.
0: 네, 맞아요. 자, 여기가 좀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누나가
1: 아, 쏘시나요?
0: 사야죠. 한 가락. 안녕하세요. 예. 어, 되게 유명한 데서 큰 줄 알았는데. 예.
2: 나 이런 데가 좋더라. 막 이렇게 약간 되게 소박해 보이잖아요.
3: 맞아.
2: 동네 맛집.

0: 날씨랑 딱인데요?
1: 이게 얼큰한 거
2: 아니요, 이거는 보통맛. 보통.
0: 아, 이게 보통맛?
1: 아, 진짜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러니까. 비주얼. 그쵸?
0: 맛있겠는데? 이건 또 국물이 중요하지.
3: 안녕하세요, 박규호.
4: 오, 맛있다.
3: 오, 맛있어요.
4: 딱 대체할 만큼 기차 기다리다가 너무 많으면 다 못 먹고 탄다.
3: 맞아요. 빨리 먹어야
4: 꿀지 않고.
3: 시간 좀 있으면 후막인밥.
4: 네, 전국 곳곳의 미술 명소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미술관. 오늘은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중심인 대전을 찾아왔는데요.
5: 아픈 역사의 흔적을 뭐 지우거나 허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재탄생시켰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4: 맞습니다. 또 예술이라는 게요, 시대를 품고 또 위로하는 힘이 있잖아요.
5: 맞아요.
4: 그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 네.
4: 아, 벌써 다음에 또 우리 어디로 갈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5: 아, 그럼요.
4: 네, 여기는
5: 우리 동네 미술관.
4: 수원도 좋던데.
5: 수원도 좋잖아요.
4: 나 많이 봤어. 광교 가봤어? 광교?
5: 가봤어.
4: 나 엊그저께 갔는데 너무 좋던데 거기.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서도지방 아리랑 연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소리부터 서도민요 특유의 구성진 멋과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깊게 전해졌습니다.
1: 네, 같은 아리랑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가락도 분위기도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이면서도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 특별한 우리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가 미국인 교육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호머 헐벗 박사가 구전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해서 세상에 소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전국 곳곳에 내려오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아리랑의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박규리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아리랑 연곡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연곡으로 들으니 흥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아리랑을 들려줬는데 어때요? 규리 친구는 가장 마음이 가는 아리랑이 어떤 곡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리랑에 나오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네. 꼭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주는 말 같거든요.
0: 뭔가 사연이 있나요?
1: 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경기민요를 시작해서 국악학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작년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도 정말 오래 하려는데 작년 때 아쉽게 떨어졌어요.
0: 그랬구나.
1: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0: 아이고.
2: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1: 네, 그때는 사실 민요를 하는 것도 무섭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민요를 안 해왔지만 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0: 예, 아유, 맞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국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꼭 뭐 국악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쵸? 다른 길도 많이 있거든요.
2: 네.
0: 예, 그래서 잔별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가사가 규리 학생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막 시험에 한 막 40번씩 전 떨어져 봤거든요.
2: 혹시 아나운서 시험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0: 아나운서 시험을 40번 떨어진 사람인데 정말로 자기가 아 이제는 포기할까 싶은 그 순간 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예 기운 내고.
2: 네.
0: 그리고 또 오늘 무대도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오늘 규리 친구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걱정이에요?
1: 두 달 뒤가 학교 중간고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엄마랑 할머니께서 중간고사 올백을 안 맞으면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0: 올백이면 뭐 다 맞으라고요?
1: 네.
0: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끊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1: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못 다니게?
0: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는 예. 미래를 생각하면은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제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민요를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0: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1: 네, 저같이 무언가를

0: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 제가 기대돼요.
0: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2: 그래요, 준비하세요. 예. 야, 미녀의 공부에 춤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1: 뭘? 어, 뭐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2: 혹시 마술인가요? 아니요. 천으로 지금 묶어요.
1: 어?
2: 어, 어, 어. 동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치마를 묶었어요. 한복을. 준비됐죠? 예, 자, 음악 주세요.

0: 야, 잘했다. 어? 네. 뭐 춤이면 춤, 미녀면 미녀, 뭐 다 완벽하네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네.
2: 아.
1: 진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제목처럼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 규리 친구가 품고 있는 꿈도 또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야금은 사람 목소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악기예요. 감정 표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 이 가야금으로 미량아리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감정 표현을 자세히 지켜봐주세요. 저와 함께 어깨 들썩이 준비되셨나요? 아름답고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밀양알이랑이
1: 네.
0: 이렇게 가야금 선율로 펼쳐지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래로 들을 때는 뭔가 좀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느껴졌다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선율 하나하나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밀양알이랑 특유의 이 밝고 힘찬 가락이 가야금 소리와 참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대의 아리랑은 어떤 가락과 이야기로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나는 아리랑 메들리 덕분에 무대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네. 소나무 청소년 청년 국악단 이름부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끝까지 낳는 예술가가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먼저 배우는 국악단입니다.
1: 네. 설명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멋진 아리랑 무대를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3: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진도 아리랑, 상주 아리랑, 본조 아리랑도 다 같은 아리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4: 진도 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구성진 맛이 있고 상주 아리랑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있고 본조 아리랑은 가장 익숙하고 담백한 멋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세 친구가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2: 지난주는 지호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0: 어머. 지호 누구? 지호 어디 있어요? 아 지호 고열이 많이 났어요? 아팠어요? 아 그랬고.
2: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좀 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오기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했어요.
0: 아. 늘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매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지금은?
2: 네.
0: 무겸이 괜찮고?
2: 네.
0: 지호는? 괜찮아요.
1: 괜찮고.
0: 안 아프고?
2: 네.
1: 아유,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대에서 네. 보여준 에너지가 대단했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다. 있을까요?
4: 저희 팀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1: 자신감.
4: 저희 팀은 다 함께 웃고 호흡하며 노래하는 팀워크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0: 예.
4: 그래서 더 에너지도 넘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신 있나?
1: 마, 자신 있다.
2: 예.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신감 뒤에는 제 생각에는 예.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예요?
0: 저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지하동굴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3: 뭐라고요?
0: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3: 아니, 우리가 지금 혼난 느낌인데?
2: 군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흉내.
3: 눈이랑
2: 같이.
0: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3: 야 이거 되겠나?
2: 무서워요.
3: 꼬마 이거 되겠나 이거?
2: 되겠나? 그럼 솔직히 어때요? 좀 무서워요?
0: 네.
2: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0: 네.
2: 좋은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3: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0: 자신감을 빼면 시체인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3: 예.
0: 전래동료 남생아 놀아라 랩처럼 불러드릴 수 있어요.
3: 아 그럼 원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1: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3: 이게 노래고 원곡이고. 자 그럼 이걸 랩처럼 부른다는 거죠. 자 준비됐나요?
0: 네.
3: 해보겠습니다.
1: 준비. 시작.
0: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약간 리믹스 버전이네.
1: 오, 아 전래 동요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힙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이 열정과 또 팀워크 잃지 않고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다양한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보고 있는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무대 역시 또 다른 매력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김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자랑,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아리랑은 약 1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을 복원한 곡입니다. 국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아리랑,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나은규 감독님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아리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노래,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리랑. 오늘 저와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0: 이번 무대는요 유학생의 그리움 그리고 고려인 포로들의 아픔 그리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의 정서까지 네. 아리랑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 해온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춘사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한편에 영화가 남긴 이 울림처럼 아리랑은 정말 시대가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왔죠.
0: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리랑을 넘어서서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아리랑.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해금 선율로 만난 아리랑 정말 마음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하원 친구 아리랑을 처음 연주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던가요?
1: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기쁨과 슬픔, 흥과 한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선율과 특색이 다르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자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2: 그래서 그런지 해금 선율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1: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가야금보다 해금에 더 눈길이 갔어요. 네.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연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턱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0: 해금은 약간 좀 다루기가 그래도 무겁지 않고 덜.
1: 네.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해금을 배운 거예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0: 꽤 됐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하원이하고 중학생 하원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은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2: 어쩐지
0: 맞아요.
2: 그래서 그런지 연주가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0: 예, 예.
2: 근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왜요?
2: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0: 아하.
2: 중2병
0: 예, 예.
2: 혹시 어떤가요?
1: 저희 집에는 갱년기인 엄마와 고3 수험생인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분들에 비해서?
2: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0: 그분들 무섭죠. 왜냐면 네. 갱년기 플러스

0: 고삼.
1: 고삼. 이 조합은 최강 조합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아,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2: 이제 언니 입시가 끝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갱년기인 엄마와 저희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 같긴 한데요.
0: 아, 네. 엄마는 쉴 새가 없네요.
2: 그래도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좀 져줘야겠죠?
1: 아, 그래.
0: 착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원 친구가 또 핵은 말고도 끼가 많다고 들었어요.
2: 원더걸스의 텔미를 준비했어요.
0: 오.
1: 어? 텔미는 근데 좀 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 하원 친구 세대가 이 노래 알아요?
2: 옛날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1: 아.
0: 완전 옛날 노래가 됐구나 이게.
1: 그렇죠.
2: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네.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쳤는데 예. 1등 했어요.
1: 1등. 자, 이거 안 볼 수 없죠. 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0: 절제된 동작이네. 아,
1: 뭔가 그리고 해금 연주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 반전 매력이 넘치는 하원 친구인데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해금 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리랑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오는 다양한 아리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우리 음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친구들도 각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이 더 많은 세대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멀리 밀양에서 온 아리랑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마련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한 배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우리나라의 3대 악성 중 한 명인 우륵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문화도시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 도시로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충주의 대표 공연 브랜드인 충주본색과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전통 공연 예술 창작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춘만발이 합동 무대를 열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정동극장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 공연 충주본색 청춘만발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온, 택견과 스트릿댄스를 접목한 트래블러 크루 등 충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예술팀, 그리고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밴드, 조선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 등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이 발굴한 젊은 국악그룹이 함께 출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들썩이게 한 한여름 국악축제, 청춘의 열기가 넘쳤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과 개성이 어우러진 젊은 국악의 향연. 국립정동극장과 문화도시 충주의 특별한 만남. 시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 시대의 국악축제.

0: 지난 7월 25일 충주를 뜨겁게 달군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 만발과 충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충주 본색이 뭉쳤는데요.
1: 충주 본색은 문화도시 충주의 시리즈 사업 중에 하나이고 청춘 만발은 국립정동극장의 10주년을 맞이한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 사업이 모여 충주의 국악인들을 함께 조명하고 전국에서 뛰어난 국악인들을 모아서 함께 공연을 꾸며보았습니다.
0: 공연이 열린 무대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였지만 연구가 끝난 후 6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금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1: 사실상 연구소라는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 들어왔을 때 좀 새로운 색다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개 모양의 건물을 저희 연출관인과 함께 잡아서 마련하게 되었고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0: 이날 무대에는 국립정동극장의 청춘만발이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충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해 충주만의 색과 국악의 흥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울림에 재즈와 레게의 호흡을 더해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인 H&M과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0: 2014년 충주에서 창단한 전국 최초의 택견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는 전통 무예인 택견의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동작에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해 전통 무예의 멋을 알려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을 대표하는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이고요.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잖아요. 택견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보잉 브레이킹을 합쳐서 택견 비보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전통 춤의 세계를 넓혀가는 충주의 무용팀 미온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과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뭉친 첼로 가야금은 2020년 청춘 만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요. 첼로의 묵직한 울림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져 새로운 우리 음악을 들려줍니다.

장구, 꽹과리 등 타악기만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그리는 여성 타악 앙상블 그루브 앤드.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에서 공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우리 타악을 알리고 있습니다.

0: 타악기로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루브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그루브라는 뜻과 저희의 어떤 음악을 듣고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루브 엔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1: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트링은 25현 가야금이 지닌 폭넓은 선율에 실험적인 연주법으로 소리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는데요.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팀은 전통음악 고유의 가락에 현대적인 팝 음악을 결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입니다. 서도밴드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신명나는 뱃노래 강강술래가 충주의 밤을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0: 우선은 국악을 가까이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게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양함을 좀 고려해가지고 구성해 주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진짜 앞으로 이 충주에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2: 충주에 울려 퍼진 젊은 국악의 선율. 국악이 선사하는 생기와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음악의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 네, 마지막에 서덕 밴드의 음악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며 흥을 나누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버려졌던 공간이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충주시가 건설회사에 기술연구소를 매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또 축제 현장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충주 본색 청춘만발처럼 지역의 공연 브랜드와 국립예술기관의 협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봅니다. 자,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합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푸드, K-뷰티까지 한국의 문화와 일상,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일찍이 예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문화가 가진 힘을 알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극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의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하고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김구 선생의 서사와 철학을 역동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음악극을 준비했는데요. 중년 김구 역에는 배우 강신일이,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맡았고요. 윤봉길 역은 소리꾼 오단해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4: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요.
5: 백범 김구 탄생

0: 생 150주년 음악극으로 만나다. 경계신화의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높은 문화의 힘.
1: 대한독립 만세!
0: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계신화의 오케스트라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해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뜻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2: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어떤 보편적 가치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들이 인정받아서 여태까지 만약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 투쟁사로 조명을 했다면 요번은 완전히 다르게 어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셨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음악극이라고 하겠습니다.
0: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3: 부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오.
0: 중년 김구 역은 배우 강신일이 맡아 시대별 김구의 삶과 고뇌를 그려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이고 김구 선생님을 연기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의 일생을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0: 2025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 소리꾼 정은혜가 해설자 역으로
5: 그 이름 윤봉길.
0: 소리꾼 오단혜가 윤봉길 의사 역으로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6: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
0: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는 국악관현악과 연극, 무용, 합창, 영상이 어우러진 대형 무대인데요. 총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함께 극의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7: 국악관현악 위에 뮤지컬 배우, 전극 배우, 또 판소리, 민요, 사물 등등 어린이 합창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것 위에 다 모아져서 또 다른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음악극은 동학농민혁명부터 독립운동, 광복 이후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차례로 그려냅니다.
8: 그 시작을

0: 18세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꿉니다.
1: 인문! 이제 나는 김창수가 아니다! 이제 나는 김구다! 아무리 짓밟혀 죽이려 해도 끝내 살아남아! 이 나라의 앞날을 보리라!
0: 일제의 국권 침탈은 극심해져만 가고 신민의 사건으로 옥고를 겪던 김구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백범이라 부르게 됩니다.
2: 모조리 잡아서 죽여라!

0: 미천하다는 백정의 백자하고 평범하다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1: 193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백년.

0: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큰 길이 열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물론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타국의 힘에 의한 해방, 이 무슨 날벼락인가?
2: 드디어 맞이한 광복,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세에도 그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1: 내가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오.
2: 사물놀이, 합창, 무용이 결합한 마지막 무대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1: 그대들이여, 내가 보지 못한 그 나라를 그대들이 이루어드리오. 나는 이제 이 나라가 문화로 빛나는 강국 대한민국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소.
3: 우리의 독립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음악극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아가셔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꼭 문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 국가를 꿈꾼 선지자 김구의 철학.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 내 소원은 끝난 것이 아니오. 내 소원, 이내 간절한 소원은 이제 그대들에게.
5: 네, 그동안 잘 몰랐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고뇌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힘이 꽃필 수도 있었는데요. 독립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시립 합창단 등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결합한 무대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랐던 문화국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도전이 만들어낸 이 뜻깊은 울림이 앞으로도 K컬처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0: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여름에 피는 꽃 중에 접시꽃이 있는데요. 길가에 핀 접시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인데요. 접시꽃 당신,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서정시의 거장, 도종환 시인.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출간한 도종환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늘 마음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요즘에 뭐 강연으로 굉장히 바쁘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또 네. 산문집도 출간이 됐는데 최근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1: 지난해 연말에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시집을 냈고요. 네. 달포전에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산문집을 내고요. 네. 책 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있고요. 네. 또 뭐 문학상 심사 이런 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5월에는 신경림 선생님 2주기가 되어서 네. 2주기 추모 행사를 하는 동안 신경림 학회를 창립했는데 네, 네. 그 신경림 시인의 그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0: 네. 가난한 사랑 노래, 농무로 잘 알려진 시인 신경림 시인이신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기에 학회도 회장을 맡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젊은 시절 문학 청년기에 네. 무명의 시인으로 지방 시인으로 시골에 살고 있을 때 네. 신경림 시인이 동인지에 발표한 시를 보고 전화를 하셔서 네.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출판사인 창비에서 시집을 내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를 중앙문단으로 이끌어 주신 분 저를 지방의 시골에 있는 문학 청년에서 네. 중앙의 시인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 신경림 시인이시라서 저는 제 시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네.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모든 문인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문인장으로 모실 때 네.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인연이 있습니다.
0: 야.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1: 깜짝 놀랐죠.
0: 진짜?
1: 깜짝 놀랐죠. 정말 신경림 시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분이 무명 청년에게 전화해서 네. 시집 내자라고 한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0: 그때 동인지에 실렸던 시가 어떤 시였을까요?
1: 뭐 고듬이 마을에서라는 그 첫 시집의 제목이 된 시를 비롯한 청년기에 막 펄펄 끓는 그런 시들인데 그런 시들을 네. 눈여겨보시고 시집을 내자고 제안하신 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0: 아니,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은 후에 여쭤보셨어요? 어떤 뭐, 대목에?
1: 눈여겨볼 네.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0: 그렇군요. 네. 이야.
1: 고맙죠, 저는.
0: 진짜. 정말 사람의 인연이란 참 놀랍다는 네.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1977년부터 고향인 청주에서 교직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1984년 동인지 분단 시대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직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1: 교직은 20여 년 전에 2003년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왔으니까요.
0: 네, 꽤 오래 그래요.
1: 꽤 오래 했어요.
0: 30년 오래. 가까이 하신 거예요.
1: 17년 정도 했어요. 17년.
0: 17년 정도.
1: 그러니까 전체 27년 중에 10년은 또 해직 기간이라서.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
1: 예. 복잡하지요, 좀?
0: 네. 예. 정말 도종환 시인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1986년 두 번째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었고 네. 그 당시에 정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0: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또 5월에는 펴는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상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신지도 궁금해요.
1: 상을 받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한 구석도 있어요. 상을 주던 사람에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상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현운문학상 받으면서 사실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정치권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문학계에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상으로 이렇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기뻤어요. 전에는 시집을 내도 상을 주면 혹시 문학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주고 싶은 상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5월에 상을 받으면서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문학계에서 문학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0: 이전에 받았던 그 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1: 예,
0: 느낌을
1: 그렇습니다.
0: 받으셨을 것 같고.
1: 중간에 제가 국회 가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0: 그렇군요. 펴는 문학상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1: 조병화 선생님이 1991년부터 이 상을 제정하셔서 시 쓰는 시인과 평론가 그두 분야에 두 사람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25년 정도 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상의
0: 거의
1: 역사가 긴 오래된 그런 좋은 상입니다.
0: 시집 제목이 고요로 가야겠다.
1: 네.
0: 딱 한번 들으면 귀에 이렇게 박힐 정도로
1: 네.
0: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요로 가야겠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발 들이셨던 10년을
1: 네.
0: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심정이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고요로
1: 우리의
0: 가야겠다를 정하셨을까요?
1: 하루하루가 소요의 연속이에요. 내일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깜짝 놀랄 일, 충격적인 일, 분노할 일,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일상이
0: 그렇습니다.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질 때마다 똑같이 흥분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뭐 분노하면서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참전을 시작하면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우리 내면까지 소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좀 침착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또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차분해지자. 그리고 생각하면서 좀,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살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던진 언어가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가 고요로 가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담았지만, 멈추자는 거죠. 이제 분노도 멈추고, 집착도 멈추고, 욕심도 내려놓고, 좀 하던 일을 잠시 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음악이라도 듣고, 시집이라도 좀 읽고, 또, 뭐, 할수 있으면 아침에 명상이라도 해도 좋지만, 안 되면, 오후에 일을 하다가 잠시 눈이라도 깜짝. 그래서 고요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또 고독이 하는 말을 좀 듣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정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숏폼에 중독이 돼 있고요.
1: 네.
0: 하루에도 주식창을 열어보면서
1: 그렇죠.
0: 분노와 좌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 매일 그렇잖아요.
0: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도 주식창 또 열어봤거든요.
1: 네.
0: 고요로 가야겠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나와 마주하는
1: 몇 번씩,
0: 시간,
1: 예.
0: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 중에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시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1: 지금 말씀드린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고요라는 시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고요. 바람이

0: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1: 아, 뭔가 가슴이 징해지는, 예, 마지막 두 문장이 귀 전에 맴돕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아니, 시,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시를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다면서요?
0: 그럼요.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네, 제가 읽은 이 한 편의 시에 두 행, 세 행도 따로 한 페이지에 놓으면 한 편의 시처럼 읽힐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서 두세 행씩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게 책을 그렇게 편집하고,
1: 네,
0: 그 페이지가 끝나면 시 전체를 모아서 또 따로 한 페이지에 담고, 이렇게 여덟 편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1: 네,
0: 이 시집을 만들었어요.
1: 와.
0: 반응이 좋아요.
1: 그럼 제가 일부러 아 천천히 음미해야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0: 예,
1: 편집이,
0: 예,
1: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음미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군요.
0: 편집자가 이 제 원고를 처음에 받아보고 난 뒤에,
1: 네,
0: 이 중에 몇 편은 정말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1: 네,
0: 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1: 네네,
0: 독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주 좋게 읽어주고 있어요.
1: 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이제 고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낭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산문집. 올해 6월에 오랜만에 산문집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책의 제목은 상처와 결별하기입니다. 상처는 보통 결별하기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살면서 매일 상처받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상처받고,
1: 맞습니다,
0: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거든요.
1: 네.
0: 근데 보통 회복 그러면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 네.
0: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회복이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아팠던 상태와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병 생긴 거거든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몸이 아팠던 거고,
1: 네,
0: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또 아플 수 있어요.
1: 다시 상처를 받는
0: 거예요. 네. 되게 그렇게 살아요.
1: 네.
0: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결별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회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1: 네.
0: 거기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그냥 얼른 회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결별해야지만 회복이구나
1: 그렇군요.
0: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네. 상처받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결별하고 진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네. 이 책에 담았어요.
1: 그렇군요.

0: 아니, 총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의 상처와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글을 한편한편 쓰실 때마다 회복하는 걸 느끼셨다고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시한편쓸 때마다, 산문 한편쓸 때마다 아팠던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시한편 쓰고 글한편 쓰는 것이
0: 네.
1: 나를 정신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구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동안 나도 많이 아팠구나. 근데 아픈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공명하는 언어, 남의 마음에 다가가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0: 네.
1: 나에게는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글한편쓸 때마다 나는 한 번씩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이 책에는 60편의 글이 담겨 있으니까
1: 네.
0: 60번의 회복을 하실
1: 그렇습니다.
0: 셈이네요.
1: 네.
0: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1: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0: 네.
1: 이런 독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막그 짜증이 나고 하고 이런 거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0: 네.
1: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나고 아프고 막 그냥 상승해서 그냥 추락으로 막
0: 그럼요.
1: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고 싶어요. 좀
0: 예.
1: 멀리 보자, 차분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이틀 전에 부부싸움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네요. 아직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예. 꽁에 있었는데, 상처와 결별을 해야겠습니다. 예. 아이, 참.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네. 강연할 때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시인이 되길 꿈꾸는 그런 제자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1: 확신하지 말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문학이다. 과학도 질문하면서 발전했고, 철학은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0: 네.
1: 시도 질문이다. 그리고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는 수상연설 제목이 소설은 질문이다. 이다. 그러니까 질문해라. 확신에서 가득 차 있지 말고, 자꾸 읽고 사유하면 질문하게 된다. 끝없는 질문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이 말한 것처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해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0: 네.
1: 내가 이거 내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가라. 글 쓰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아니, 야.
1: 아, 이거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 나와요. 한강이.
0: 예.
1: 그래서 참 훌륭하죠. 연설문도 참 좋고요. 우리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배지만
0: 네.
1: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소설은 질문이다. 나는 늘 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쓰는 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작업이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0: 네.
1: 확신하지 말아라. 확신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해라.
0: 질문에서 시작되고
1: 네.
0: 질문의 끝에
1: 다다를
0: 작품이
1: 때
0: 있다.
1: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무덥잖아요.
1: 네.
0: 올해 남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하반기에는 시를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자는 제안이
0: 어머,
1: 출판사에서 들어왔어요.
0: 시를 만화로요?
1: 예, 네, 그래서 아, 시를 어떻게 만화로 만드냐 그랬더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 너무 어렵대요.
0: 그렇죠. 굉장히 함축적이고,
1: 그게 압축과 생략과 상징과 비유와 이런 걸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요거를 그림과 함께 좀 풀어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그런 만화로 만들면서 그 안에 시를 좀 계속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데요 라는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0: 네.
1: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웹툰으로 탄생이 되는 건가요?
1: 웹툰 작가가 와서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하여튼 연말쯤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분노와 혐오가 많은 시대, 또 그로 인해 좌절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 또 자기 스스로 준 상처와 결별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새살이 돋아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도종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선생님.
1: 고맙습니다.
0: 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지난 7월 29일 세계유산 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등 모두 25건이 새롭게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는데요.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포함하는 연속 유산으로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날 세계유산위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 고유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1995년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기후변화와 전쟁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고즈넉한 바람소리마저 시가 되어 머무는 이곳은 조선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무기연당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선비이자 장수였던 그는 병사들이 밥을 먹는데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재산을 선뜻 털어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정도로 애민 정신이 강했다고 합니다.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담은 글자라고 합니다. 연꽃이 피는 연못 연당은 정방형으로 가운데에 둥근 섬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

서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뜻의 하환이란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의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완정에는 이인자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주재성이 영남의 사림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영의정 김재로가 화답한 시가 걸려있는데요. 자연에서 백구와 맹세를 서둘러 파했으니 흉악한 무리를 멸하려고 하니 칼이 갑속에서 울더라. 모두들 말하기를 두남의 주의사는 삼강은 중하게 여기고 일신은 가볍게 여긴다고 하더라.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돌려주고 다시 초야에 묻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주재성의 삶의 공손히 화답한 김재로의 시입니다. 이곳의 연못도 병사들이 주재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만든 연못이랍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풍욕은 한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의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장수로서의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운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조선 선비는 어쩌면 높은 듯 청아한 음색을 지닌 가야금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야꼬라고도 불리는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연주법이 다양해 아악과 민속악에 두루 사용되는데요. 아악이나 정악과 같은 정통 음악에 쓰이는 가야금을 풍류가야금이라 하고 민속악이나 산조에 쓰이는 가야금을 산조가야금이라 합니다.

가야금은 가야의 우룩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삼한시대부터 있던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가야 때 중국의 현악기인 쟁의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고운 선율에 취해 풍요루에서 연방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몸을 씻듯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선비 정신이 다시금 삶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깨끗하기에 더없이 아름답고 맑기에 자연을 닮은 소리 가야금.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선비들의 가야금 사랑은 조선 후기 가야금 선조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로 확산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한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현악기라는 가야금. 이제는 일상생활의 희로애락을 담은 가야금의 선율이 지친 일상에 휴식을 선물하는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드디어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우상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촌 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물에 둥실렁은 잠자고 자교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1: 제헐.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700이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시비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나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밝은지 오현 금도 끄덕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무관 소구 조의 왕의 원혼이고 모래 소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로

구물 칭칭함이었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땡광의 소천자지 과두는 만수분전의 봉황새 양양장파점점 목사령허다고 헌낭새 7월 칠성나소 달의 노턴노자이 폭포리 해월이 너의 직광새 아옥아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절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루어 이 골머리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체벙야 월턱저 구부자 방울이 박금 저건나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대여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헤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려오나 이런 정치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허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 한지수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1: 아니 이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1: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1: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2: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우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3: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2: 우두머리. 네.
3: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3: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3: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1: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1: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1: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백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예.

0: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1: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학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게 된다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0: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 아,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0: 아니야.
1: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0: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나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더 뉴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 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니,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아,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3: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오.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2: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3: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3: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3: 저희가 붙여 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1: 네,
0: 동생들이 그냥
2: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3: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2: 네.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2: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라이더
1: 자켓
2: 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죠.
0: 계속 괜찮다고 그래도,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0: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4: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보여.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네.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1: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2: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3: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4: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시간아 가지 마라. 가는 시간 어쩔 거나.
1: 나 미종. 조선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지도 벌써 5년째. 처음엔 천지가 개벽한 한양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눈알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아득하고 정신이 없었다네. 하지만 어느덧 이 바쁘고 바쁜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지. 뭐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감만 들고 그냥 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야겠다.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날만 있어. 그런 날이 있단 말이지. 배가 고프다.
0: 지친 하루 달래주는 맛난 음식.
1: 이럴 땐 말이야. 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어? 이렇게 하루 일상에 지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질 테니까. 아, 내가 오늘은 우리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이 될 만한 네, 그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네. 여기 어딘데? 오, 이쪽 어딘 것 같다. 따라와. 아, 어디 보자.
2: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내공이 보인다. 벌써 단촐하자, 단촐하자. 어? 메뉴가 꼬리탕, 설렁탕, 꼬리찜, 순대, 딸랑 네 개야. 메뉴가 단촐한 만큼 그만큼 모든 맛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뭘 먹지, 잠깐만. 사장님.
3: 예,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2: 예, 예, 예.
3: 팬입니다.
2: 어? 예, 저? 예.
3: 아, 그럼요.
2: 왜요? 저 팬이시라고요?
3: 저는 이렇게 때부터 팬이라니까. 때부터?
2: 아.
3: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아름다우시다니까. 진짜로.
2: 아이고,
3: 금방
2: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이고.
2: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촬영도 어렵게.
3: 감사해요.
2: 아니, 여기 막 줄 서서 먹는 거
3: 그럼요. 아이고, 네. 낮에는 웨이팅해요.
2: 네, 네, 네. 나, 이런
4: 사람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2: 하나, 둘, 셋.
4: 예, 예.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4: 아유, 예.
2: 그러면은, 저기. 네. 꼬리탕하고 꼬리찜 이렇게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어요? 봤냐고. 지난주 그렇고 봤냐고요. 나름 음식점 가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영웅까지 다니시나
5: 감히 그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2: 영까지만 할 줄 알아서 혼날까 봐. 나도 조심할 줄 안다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음식 딱 가면 어머님들이 그냥
5: 이게 이금이 때문이 아니라 이모씨 때문이야.
2: 아니 그 무슨 사온 사람 소리야. 어차피 나랑 닮았으니까 이모나 미종이나 이모가 미종이 미종이 이모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선을 딱 굽나.
6: 아이고 오셨습니다.
3: 아이고 어서오세요.
2: 신뢰가 안 된다면 저기 뭐야 그 음식 준비하신 걸 보고 싶어가지고. 육수는 여기 어떻게 되시죠?
3: 육수는 이제 네. 큰 깡통 어디 가서 거기다 담가놨다가 아침에 씻어서 우리 아들이 3시만 나와요.
2: 아...
3: 핏물 다 빼서 여기다 삶아서 야... 이미 육수를 빼는 거 이거예요.
2: 아 요게?
3: 이거 많아요. 근데 냉장고 네. 넣어놔서 그래 이런 거.
2: 아 그렇구나. 네.
3: 이거 이제 끓여서 다시 끓여드려요.
2: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냥 낮에 와서 줄 서서 드시는 거예요.
3: 웨이팅이 많다니까.
2: 아...
3: 네. 이거를 우리는 또 토막이 굵어요. 싫어하고.
2: 우와.
3: 친절하니까.
2: 어쩜 이렇게 네, 토막이 굵어? 네.
3: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먹을 거 있지. 잘자르게 썰면은.
2: 그러니까요.
3: 네. 이게 이제 삶아놓은 게 이거고. 자.
2: 아, 비교해야만 보일게요. 네. 야.
3: 이거 자셔보면 홀딱 갈아칠 거예요. 네.
2: 야.
3: 자, 하나 들고 네? 잡살아.
2: 들고 가도 돼요?
3: 원래 이게 자꾸 이렇게 뜯는 거야. 간장 하나 줘봐. 소스 빨리. 또 이러기는 처음이라 드셔보시오. 얼마나 많이 나. 놀래실까?
7: 처음 먹었더라고. 다 아주 저기였다니까. 예.
2: 고마워.
7: 예. 어때요, 맛이? 기가
2: 쫀득쫀득한데요, 그냥?
7: 기가 막히죠?
2: 아. 아니, 네. 콜라겐하고.
7: 그럼요.
2: 고기 부분하고. 네.
7: 맛있어요.
2: 너무 잘 어울려졌어가지고.
7: 예. 네. 네. 고기에 붙은 게 또 진짜예요. 콜라겐 고거. 아니. 그거 다 뜯어, 요거.
2: 예, 네, 그니까. 네. 아유, 저한테 먹을 수 말이죠. 네.
7: 아주 찹쑤시 하시네, 우리.
2: 자.
7: 그 주방에서 이거 잡수시.
2: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먹어.
7: 아니, 나도 처음이야. 차 좀 많이 야. 했는데. 이게, 아니, 너무나 저, 호감이 좋으시니까.
2: 나도 모르게 그냥 주려고 덥고 나도 그래 먹었네. 안 먹은 척하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려는?
7: 네, 네, 나가시죠. 네.
0: 뽀얀 육수에 이것은 무엇이냐? 속꼬리가 아니고 소면이네? 육수에 소면을 잘 토렴하여 작은 그릇에 소복히 담아주고 비법 양념장으로 마무리! 임금님, 이 국수는 무엇이오?
2: 와, 아니 이러고 주셨네? 왜? 어? 자, 탕 먹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부추 넣어서 요걸 이렇게 주신다네요. 어, 요거 국수. 국수인데 그냥 국수가 아니고 아까 육수에다가 이렇게 토렴한 국수. 아, 맛있겠다. 어, 김 나는 거 보십니까? 메인 식사 시작. 어, 네네.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빨리 먹어야지. 어, 감사합니다. 난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야, 이건 이거를 그냥 식전에 그냥 주시긴 너무 아까운데? 와, 이거 얘는 해 먹고 싶은데? 양념이 어우 정말 간단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한 그릇 뚝딱이에요. 맛있는 간장 비빔 고추 간장 비빔국수로 입을 싹 가졌고요. 꼬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것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원이 북새통인 한양에 내놓으라는 속꼬리탕이올시다. 새벽부터 잘 손질한 꼬리뼈와 박치뼈로 북 삶은 비법 육수에 하나하나 손으로 기름을 제거한 귀한 속꼬리와 함께 뚝배기에서 푹 끓여내며

0: 대탕 완성이요. 옮기는 발걸음
1: 돌아보세. 오늘은 야.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깊이 우려냈는지 맑고 깨끗한 맛 뒤에 꼬리 육수의 그 깊은 맛이 나는데 쭉 삼키고 마지막에 혀끝으로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 육수의 깊은 맛이 국물이 그냥 맑아. 근데 뭘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꼬리를 고운 거다 보니까 뼈, 연골, 고기가 다 들어간 거잖아. 어? 그거는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와, 그래서 그런가 아주 맑은 국물인데도 입안을 타격하는 느낌이 아, 이래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야, 잠깐만 뼈를 먹어봐야겠지. 와, 이거, 이야, 잠깐만. 와, 이거를, 잠깐만, 와, 이거는 그냥 들고 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탕에 들어간 꼬리이기 때문에, 찜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좀 더 슴슴한 맛이지 않을까. 근데 간장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얘 한번 뜯어. 야, 이건 막 그냥 크게 뜯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짝 그냥 쪽 발려. 와, 살밥 보이십니까? 맛도 맛인데 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 뜯을 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쉽잖아. 참으로 맛있구나.
0: 맛있구나.
1: 내 왕좌에 있을 때도 먹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이 현대에 와서 맛보다니.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와 노고가 싹 풀리는구나.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 해소 힐링 메뉴네. 아, 뜯을 것도 많고.
2: 뼈만 구워서 손으로 드십니다.
1: 이거를 젓가락으로 들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뼈는 들고 뜯어야지. 뭐 그래요? 나만 담긴 거야? 아이고, 하나 더 남았다. 오케이. 아, 야. 아, 왠지 젓가락으로 또 먹어야 될 것 같잖아. 안 돼, 이거.
2: 내려놓으신 거죠?
1: 어?
2: 내려놓으신 거죠?
1: 어. 오늘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0: 아우 여기 손가락 뜨겁다. 아 뜨거.
1: 이제 오기 전에 설명해서 좀 봤었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뜨거우니까 좀 꺼내놔서 식힌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역대 임금 중에 내가 뜨거운 거 제일 잘 만질 거야. 손가락 엄청 뜨거워. 어 근데 맛있다. 야. 아 이제 국물만 남았네. 야 국물. 아 이 국물 싸가고 싶다. 어디 보자. 오. 아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오. 예.
0: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일품 솜씨.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이어지는 속꼬리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성껏 하나하나 손질한 속꼬리를 비법 육수에 3시간 동안 푹 삶아주고 살짝 데친 파도 함께하면 아주 맛이 좋으니 잊지 마시오. 야들야들 잘 익은 속꼬리를 데친 파 위에 예쁘게 올려주면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손이 한번 가면 멈출 수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함이 함께하고 퇴근길 직장인들 발길을 붙잡는다는 마성의 속꼬리찜!
0: 이야, 아, 잠깐만. 아까 탕에 들어있었던 건 비교가 안 되네.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뜨거. 와. 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우 뜨거워. 와. 저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겠다. 젓가락으로. 뚝 떨어져. 와 양념도 찍어서 한번 우아하게 먹어볼까? 요거는 탕보다 드실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맛이 꼬리찜 맛이 조금 더 깊어요. 야 이거 뭐 꼬리뽀이가 하니까는 뭐 들고 막 뜨고 막 이렇게 뜨고 줄 아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떨어져. 야, 육질은 엄청 쫄깃쫄깃한데 또 있는데 지방층하고 젤라틴을 딱 껴 있어서 우와. 아. 그냥 쏙 떨어졌네.
4: 와
5: 맛있겠구나.
0: 참 저 비빔국수요. 네. 그 리필 되죠? 네. 그거 하나만 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국수에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놔야지. 그냥 뛰고. 거의 장인 정신 같지 않나?
1: 국수보다 고기가 많을 것 같아.
0: 국수만 고기만. 와, 예, 예.
6: 이거 뭐가 리필이 10개까지 줘, 우리가.
0: 국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어.
6: 잘 그러게.
0: 네.
6: 하수지
0: 아이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초꼬리 비빔국수. 국내 최초 미모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드셔보시는데. 먹어보겠습니다.
1: 고추 안 넣으세요.
0: 아, 여기 부추까지 넣으면. 고추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고기를 넣는데 고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고기 맛을 못 보잖아요. 아 말이 많아 난 먹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죠. 그냥 속꼬리만 해도 맛있는데, 이야.
4: 오, 뜨거워.
0: 와.

0: 도토리 할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살짝 춤을 추는구나.
1: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야, 그 와중에도 이 소고기에 제가 그냥 쫄깃함하고 고기 육수의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아, 근데 이거 별미인데? 이 양념장이 보시면은 양념장 자체의 맛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양념장의 양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했어요. 그래서 면 자체가 갖고 있는 육수의 깊은 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살짝만 넣어주셨다는 거. 근데 양념장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면서도 톡톡 쏘는 맛. 조화가 좋다. 아, 양념과 소꼬리와 면과 부추의 맛이 아주 조화롭구나.
2: 벌써?
1: 참으로 훌륭하구나. 꼬리찜 참으로 천하일미롭다. 잊지 마십시오. 꼬리찜 살을 잘 받아내서 함께 주는 서비스 비빔국수랑 함께 비벼서 드셔보십시오. 알았죠?
3: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한 한상 찾아 나선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원 임금님은 원없이 드시는구려. 단짠단짠한 비빔국수에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꼬리찜이 맛났도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야말로 신비의 명요리구나.
1: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감감감감. 아 동의보감에서는 속꼬리가 정을 보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골수를 보충한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로부터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속꼬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량 원소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고 기력 회복과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슘이 풍부해서 뼈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아, 아까 내가 저 그 이거 먹으면서 막 입에 쭉쭉 달라붙는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 그게 바로 콜라겐 성분인데 이게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지. 왔다요, 왔다. 아, 워낙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 소꼬리는 특히 산후조리에도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 아, 하지만 모든 음식은 합이 있는 법. 전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또 너무 과하게 드지 마시고 적당한 양,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이종의 동의보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김치 국물은 신전인가요? 뭘 드시나요?
1: 아, 그 얘기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된장찌개 아닌 김치찌개. 근데 그게 엄마표.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바뀌었죠. 아내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 음식. 엄마 손맛. 예. 그거를 다시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보면 가장 슬프긴 한데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연기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고 나면 뭔가 풀린 것 같고 뭔가 해소된 것 같고 근데 나한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아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꼬리찜을 먹고 나니까 오늘 하루 뭔가 일상에 찌들고 뭔가 좀 지치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 꼬리찜 아니면 꼬리탕 한 그릇 뚝딱 하면은 보탬이 돼주고 기력을 주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근데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동네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요 동네를 전철로 왕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43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아 그런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고 또 난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음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노포가 있다.

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의도 여기입니다 하면 탁 내려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바로 답 같지 않습니까? 예?
1: 제대로 항상 차려뽑았다. 맛있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2년 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서범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왜 알까기는 알을 8알만 놓고 하나요?
0: 이유가 있지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까기를 만든 알봉대사께서 이 전국의 유명산을 오르시다가 우리나라에 팔봉산이라는 산이 많다는 걸 아셨어요. 산봉우리 8개를 보면서 반상에 8알을 놓고 까보면 어떨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신 거지.
1: 그럼 구봉산을 오르셨다면 9알로 하셨겠네요.
0: 뭐 그렇겠지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오르셨다면 한 달 내내 놓고 까고 놓고 까고 까다가 세월 다 가겠지요.
1: 물론 이런 내용도 기록엔 없죠?
0: 있을 수가 없지. 여기 있거나 말거나. 자,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입니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분위기 좋습니다. 먼저 청학동 훈장님 김봉근 팔단입니다. 1967년생이세요.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국립중앙극장 창극단 연수단원. 94년부터 5년간 MC 청학동 여름 예절 캠프를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이 국악단체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회장님이십니다. 부인이 이제 전 혜란 씨 사이에 와, 요즘 시대에 1남3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딸 김다연 양은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기 스타입니다. 또 셋째 딸 도연 양은 퓨저 댄스 트롯 걸그룹 이 파스텔 걸즈의 메인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농사 중에 최고라는 자식 농사 잘 졌습니다. 네, 의식하지요. 이 요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힘줄만 합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훈장님이세요.
1: 전통을 고수하는 청학동 훈장님은 제도권 교육이 아닌 선앙 교육을 따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훗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0: 네.
1: 또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2011년 훈장과 악동들에서는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저서로는 1993년 댕기머리 청년 몽양 김봉곤의 한시와 시조, 2001년 효자열전, 2004년 청학동 효와 예 이야기 등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0: 아,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잖아요. 어쩌겠습니까? 한때는 이 빚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다 갚았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딸이 성공해가지고 갚아준 게 아니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딸은 딸 결자이지 김봉근 팔단이 해결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기풍의 소유자 김봉근 팔단입니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사람이 아니문이다, 갸르상 이문이다. 박성호 7단입니다.
2: 갸르상입니다.
3: 갸르상.
2: 갸르상입니다.
0: 사람이 아니. 아니, 데이트를 줬지요.
1: 맞아요. 1973년 부산 출생입니다.
0: 오, 그렇군요.
1: 1997년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청주대학교 서양화학과를 졸업. 1994년 충북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특이하네. 영문학과가 아니었군요.
1: 미술 전공이시네요. 그다음에 2010 제22회 한국 PD대상 코미디언 부분 출연자상.
0: 와, 대단한 거예요.
1: 2010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
0: 그것도 받고 싶은 상이고.
1: 그렇죠. 2010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코미디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0: 아, 좋은 상 다 받았네.
1: 네. 네. 그리고 2006년 34살의 나이로 11살 차이가 나는 이지영 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0: 그 예전에 10살 차이 이상 되면은 허동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참 후배 개그맨입니다만은 노력파 개그맨이에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꽤 오랫동안 많은 히트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또 느닷없이 요돌 속에 빠졌어요. 네? 요돌송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요돌송을 했더니 50살이 넘어서는 또 국악을 배워서 5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국악 신동이 아니고 국악 신동.
1: 아, 그래요?
0: 뭐 그런 별명이지요. 네. 얻게 됐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네? 해보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해보자. 그러나 한다고 다 되나요? 박성호 칠단처럼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재능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아, 안 팔 것 같아요. 안 판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1: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드디어 이제 대국이 시작됩니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일단 인사하고 포석 들어가겠습니다.
1: 네.
0: 자, 인사하시죠. 아우, 진짜 훈장님과 이 대감님이 네, 알까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진짜 조선시대 네, 같아요.
0: 예, 박성호 칠단은 굳이 저렇게 안 입어도 되는데.
1: 그러네요, 진짜.
0: 일부러 차총에서 지도 내고 이제 빌려 입고 왔어요.
1: 네.
0: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1: 네.
0: 자,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이미 무슨 8알. 야.
1: 아.
0: 저걸 무슨 네? 다목적이군요.
1: 네.
0: 정확한 네, 위치. 아, 저렇게.
1: 알 가는 대로.
0: 그러나 저거 넘어갔습니다. 네. 경기선을 넘어갔지요. 네. 그거 넘어갔어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신경전 만만치 않아요.
1: 네.
0: 네. 박성호 칠단 포석을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차전입니다. 박성호 칠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0: 신중하게.
1: 신중하게 첫수가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과연 시원한.
0: 오!
1: 무역했습니다.
0: 네, 다행히.
1: 그러나 그 정도 뭐 괜찮습니다. 네. 중앙에 나와 있는 그 한 점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손에 손가락이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약했어요.
1: 뭐 김봉을 팔다하는 소시적에 판소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긴 해도 주변에서 소리를 이제 들어보니까 애는 쓰는데 안 될 것 같다. 뭐 했을 수도 있고.
0: 네.
1: 네? 잘했으면 벌써 소리꾼이 되었겠죠. 네. 하지만 딸 다현이 형 잘 키웠잖아요.
0: 그 아빠의 판소리 경험이 따님에게 전수돼서 다현이 형이 잘 된 거네요.
1: 그렇다고 봐야죠. 다현이 형을 무려 4살 때부터 판소리. 네?
0: 네.
1: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박성우 7단. 거리를 저거로. 네, 요상합니다. 네. 저거는 약간 오버입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마음입니다. 네.
0: 방향을 체크했나?
1: 자, 저 한 점 약간 나리합니다만은. 잘못하다가는 오! 그렇습니다.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예, 자충수가 될 뻔했어요.
0: 네.
1: 야, 참 그 저 하나 얄밉네요.
0: 네.
1: 그
0: 사이에 들어와 있어서
1: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그거로 그거 글쎄 각이 나오나요?
0: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1: 글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과연? 네.
0: 아, 큰일 날 뻔했어요.
1: 질긴 생명입니다. 네. 살았어요. 네.
0: 네.
1: 자, 그러면, 야, 저 한 점을, 그러나, 처리를 합니다. 눈에 가시니까, 번개타고, 네, 사석작전. 네. 득될 것도 없고,
0: 네,
1: 마이너스 될 것도 없습니다.
0: 똑같아요.
1: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0: 네.
1: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0: 네.
1: 네. 자, 김목을 발단. 자, 과연 어떻게?
0: 네.
1: 그거로.
0: 우와!
1: 우와! 이야,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네. 할 필요 없어요. 박성우 7단. 네.
0: 네. 맞아요.
1: 좋습니다. 노려볼 만해요. 이럴 때 노려보지. 노리지도 않았나요? 네.
0: 노리기만 했나 봐요.
1: 네, 노리기만 했습니다.
0: 네.
1: 자, 과연 시원하게. 아직까지 두 대국자가 네? 그 몸이 덜 풀렸어요.
0: 네.
1: 네. 이렇다 할 수를 못 보여줬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네, 이제
1: 드디어 이제 박성호 7단 나올 때가 됐어요.
0: 네.
1: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1타 2등 나오나요? 아쉽습니다.
0: 네.
1: 오늘 안 풀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냐 저거. 그거. 네, 그거로 왼손 타법인데 오른손도 안 되는데 왼손.
0: 아이고.
1: 왼손이 될 리가 없지요. 네. 무리였어요. 네. 저 한 점. 네. 무리하지 않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저거 매너의 문제입니다. 또 소위 해서 똥 매너라고. 저거는 안 됩니다. 예, 훈장님이 전국에 이제 그만하시지요.
0: 네.
1: 제가 무릎이 붙기는 박성호 제단의 멋진 향수. 네, 와.
0: 이제 나오고 있어요.
1: 네, 지금. 네.
0: 와.
1: 이게 나의 진정한 곡이다. 이거지요. 네, 사랑할 만하지요.
0: 네. 네.
1: 자, 본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고수 아니면. 네. 역시 노리기만 했어요. 노리기만.
0: 아, 자. 아쉬워요.
1: 이제 흐름은

0: 박성호 7단한테 간 것 같습니다. 네. 내친 김에 네. 잘 각도로 해서 시원하게.
1: 아, 끝.
0: 네, 시원하게 깍수가 나왔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손님 실수로 네, 네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저렇게 손님의 실수, 이렇게? 수비 네.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도 네. 왕왕 있잖아요.
1: 네.
0: 자, 네? 양반은 양반이네요, 두 분 다. 네. 자리 조금 옮겨도 되는데.
1: 아니, 또 똑같아졌어요.
0: 또 똑같아졌습니다. 막상막합니다.
1: 정말 예측할 수 네. 없네요.
0: 자, 막상막하. 승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와
1: 좀 안타까워요. 뭔가 잘해서
0: 2타 예측... 2득을 아! 역시 꽥수
1: 왜요?
0: 네 누가 누가 못하는가요?
1: 네. 네.
0: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네. 자 박성호 7단 그렇습니다. 한 방에 하지 말고 그런 그런 정도 맞습니다. 좋은 위치에
1: 네. 네
0: 시간은 널널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 방에 끌려내면 안 됩니다.
1: 네.
0: 아... 차근차근
1: 이제 멋있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0: 네.
1: 아 제발
0: 네.
1: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이야 안 풀립니다.
1: 아
0: 그렇습니다. 약간 옮겨도 돼요.
1: 네.
0: 이 박성호 7단 아드님은
1: 네
0: 무용이었어요. 어, 아드님
1: 네 무용을
0: 10개월 만에
1: 네.
0: 그 명문 예고에 선화 예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1: 네네. 네.
0: 와, 어. 그 사이에 오!
1: 아.
0: 박성호 7단 아드님은
1: 네.
0: 무용이었어요. 어, 아드님.
1: 네.
0: 와! 어! 그 사이에 오!
1: 아. 또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0: 신이 나가지고 네.
1: 힘이 난 거죠.
0: 네. 그렇거나 저렇거나 떨렁 한 알.
1: 네.
0: 네, 우리 훗장님 한 알.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1: 네.
0: 네? 자, 공격할 수 없어요.
1: 뒷공문이
0: 네, 문양 빠지지만
1: 다니세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치사해 보여도 저것도 작전입니다.
1: 네.
0: 뭐 하나를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1: 오.
0: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겠다.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입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0: 네.
1: 오.
0: 네, 김우곤 지금 8단 네. 잘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1: 네?
0: 또 약간 티코분이 빼겠지요? 아,
1: 아, 아 도망을 네. 선택했네요.
0: 아 줬어요.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성호 7단!
1: 아니!
0: 야!
1: 와!
0: 야! 세상에! 악불사!
1: 와,
0: 망연자실 박성호 7단
1: 와.
0: 그 만토나리 네? 본인의 실수로
1: 그러니까요
0: 이거 몰라요
1: 어.
0: 야 흥미진진합니다 어, 어 공격하나요? 더 이상
1: 어.
0: 너
1: 진짜?
0: 김봉근이요 네 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평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1: 자꾸 안 해본 걸 하면
0: 아, 아, 아. 아 떡이 됐어요 떡 네 이게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 아.
0: 네 지금 과연 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지요 아!
1: 에?
0: 아 그걸 또 저런 식으로 네 이렇게
1: 아.
0: 되면은 사상 최대의 졸전입니다
1: 네.
0: 그러나 이렇게 막상막하 자 여기서 끝내나요? 아 또 새끼타법으로 아 또 새끼타법으로 아!
1: 와!
0: 세상에 이럴 수가 와!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와. 김복을 8단이 역전승했습니다.
1: 와.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이 정학동 훈장 김복은 8단과 개그계 아이디어맨 박성호 7단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호 7단.

0: 네, 흑선입니다. 시원하게 마늘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일단.
1: 네, 김봉곤 8단은 1992년 황인용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던 세상 사는 이야기 프로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0: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에서 정확히 스타가 된 셈이에요. 그거로, 네. 과연?
2: 난감하네.
0: 객수가 나왔습니다.
2: 난감하네.
1: 박성호 7단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삼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 S사 시험 볼 때는 바로 앞에 네. 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범바야! 범바야! 그런 재주꾼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고 네. 또 M사 시험 볼 때는 네. 김현철 김현철의 1분 논평입니다. 네? 김현철의 1분 논평입니다. 하여튼 독특한 네. 캐릭터 때문에 밀려서 합격을 못하고 결국 3수 만에 네. KBS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했지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이거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찬스가 왔다! 1차전에 참 저러한 실력의 소유자 김봉곤 8단인데
1: 네. 1차전에
0: 박성호 7단은 네. 좀 땅을 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이런 실력의 소유자한테 내가 졌지? 네. 네. 찬스가 왔습니다! 소심해요.
1: 지금 소심해졌어요. 네. 1차전에서 예. 저도
0: 프로답지 않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아마추어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저거 봐요. 주거니 받거니 우하나 나오는 게 신통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1: 네.
0: 시원하게 꽥이 나오네요.
1: 너무 아쉬워요.
0: 시원한 꽥. 아쉽습니다.
1: 지금 떨어진 알들이 다 꽥으로 떨어진 알들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투터치가 됐습니다만은 뭐 인정이 됩니다.
1: 네.
0: 네. 네. 야, 그만큼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나요? 네. 저 시원하게 제발 제발 정말 시원하게 그냥 초벌 났어요. 10미터가 날아갔습니다. 말이.
1: 시원하게 깨글.
0: 야. 역대 가장 시원한 꽥수가 나왔습니다.
1: 또 똑같아졌어요. 네,
0: 또 똑같아졌습니다. 네. 예.
1: 또 똑같아요.
0: 예, 또 똑같아요. 걸음걸이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네. 네. 참.
1: 이렇게 꽥으로만 이 경기가 흘러가는 예.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0: 네. 실수투성이에 또 김봉은 8단이 네. 한 수 앞서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날이 오다니. 난 진짜 잘 못 가는데. 내가 승리를 하다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거 뭐 같이 사석작전으로 가능합니다. 참, 일부러 하려고 해도 조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절묘하게 본인 할 맛 떨어뜨리는.
1: 네, 또 똑같아졌습니다.
0: 기상천외한. 이야, 그래요. 예. 계속 도망가. 사주관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박성호 7단.
1: 이런 대국은 진짜 처음입니다.
0: 네, 처음이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대국이지. 네, 네 저럴 줄 알았어.
1: 네.
0: 자, 박성호 7단. 결혼할 당시에 부인이 네.
1: 대기업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0: 오, 예. 부인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고 더럽게 못 가는 저걸 신랑이라고 얘라 이 관둬라 지금 집에서 오면서 응? 어쩜 저렇게 못하니? 그러진 않겠지요.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일진이 앉아 왔을 뿐입니다. 뭐 네.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와 이거 보세요.
1: 정말
0: 또 1대1 마지막 남았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이야. 아. 야,

0: 투수가 성공했습니다. 와!
1: 드디어
0: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이래서 박수. 박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7단 승부는 원점.
1: 마지막 3차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 네.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3알씩입니다. 3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곧바로 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성호 7단. 자. 그래요. 뭐 이제 하도 쓴맛을 많이 봐 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내 친김에 예 성공했어요. 예. 예. 처음으로 예 손님 실수가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네. 본인의 실력으로 네. 득점을 하고 있는 박성호 7단입니다. 참하다 네. 박성호.
1: 네 이제야 속이
0: 떳떳하다 박성호.
1: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0: 네. 네. 저 저거 물이 있는데 말이죠. 김봉원 8단 실력으로는 무리인데 공격을 하나요? 갑자기 또 방향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주관도 없고 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네. 김봉원 8단. 자 박종 7단. 예! 야 드디어 실력이 나옵니다. 결승전에서 집계가 나오는 박성호 7단 차가다 박성호.
1: 와 드디어.
0: 자랑스럽습니다.
1: 드디어 손이
0: 망연자실 김봉근 8단 사실 그동안 본인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없었어요. 네. 그 박성호 7단의 실수로 네. 그냥 어부지리로 이렇게 득점을 했었는데 네. 박성호 진짜 대단한데요. 네. 마지막 판에 네. 멋진 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1: 네. 예. 마지막 판이 중요하죠.
0: 예. 마지막 판에 홈런 네. 치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그거 노려볼 만합니다.
1: 네.
0: 그냥 끝내기 퍼펙트. 네. 끝내기 갑니다. 승리 박성호 칠다 승리. 그렇게 오늘 알까기도 곡 최우종 승자는 박성호 칠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챔피언 박성호
1: 축하드립니다.
0: 2대1로 역전성.
1: 네.
0: 자, 우리 저 우리 후장님부터. 와, 청학도 김봉원 군. 와우.
1: 8단.
0: 와, 8단. 김가영 초단. 김가영 초단이 야, 저도 저 정도는 까겠어요라고 아까 8단.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승전 보면은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드디어 감을 그때 알아냈습니다.
0: 내공에서 깨달았군요.
2: 하면서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나의 살 길을 찾은 거죠.
0: 그렇구나.
3: 축하드립니다.
0: 완전히 또 패배를 네. 또 인정하고 네. 축하를 또 해주셨습니다.
3: 네.
0: 역시 고수답습니다. 네. 네.

0: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2: 컷! 다시! 컷! 다시!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손보고 가세가?

0: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2: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2: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식품의약품안전처.

0: 마저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홍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6: 네. 오,

0: 착하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 후에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0: 살았으니까.
1: 살았네 그래도.
2: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2: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2: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 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세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0: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 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방향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둘셋넷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환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아,
3: 왜?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3: 네.
0: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3: 그건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3: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이렇게 같이?
3: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4: 네.
0: 힘 조금 더 줘서.
4: 네.
0: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4: 큐빅.
0: 무조건 다 큐빅이야?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최지연
1: 저기 올려놔주세요. 네,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4: 화장
1: 네.
4: 웃어주십시오.
5: 하나 둘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헉!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2: 생리대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1: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린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틸.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을 달력에 적으세요. 달력.
4: 뽀뽀 입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그래.
6: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 이탈 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

0: 마련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한 배모도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색깔이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신년 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0: 가셨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보자마자 저절로 터져나온 것. 감탄이었습니다.
1: 우와.
0: 그 유명한 한탄강 고석정 바위인데요.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기둥. 차라리

0: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1: 이 풍감은 뭘까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0: 이 놀라운 풍광을 빚은 주인공 한탄강인데요. 때마쳐 내린 비로 강물은 황토색이지만 절경은 그대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철원의 절경이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지요. 보석정 옆에 있는 고속바위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여야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낼 수 있는 걸까요? 로컬 여행 오정해보고 오늘은 강원도 철원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평화와 공존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0: 북한의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40km의 한탄가. 54만여 년 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강줄기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수직 절벽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한탄강에는 이런 주상절리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54만여 년의 시간. 한탄강은 그야말로 시간을 품은 강입니다. 수십만 년을 흘렀을 한탄강의 물결을 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자유와 평화가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대자연의 땅 철원. 역사의 땅이기도 한데요. 철원 역사 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이전 철원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옛 우체국과 극장, 그리고 의상실 등이 한때 인구가 8만이 넘었던 철원의 화양 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철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여긴데요. 이곳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철원역입니다. 철원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지요. 6.25 전쟁 이전에는 인구 8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철원 평야와 서울 원산을 잇는 교통 요충지, 일찌감치 경원선이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이제 철원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철원역은 1912년 경원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출발지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6.25 때 폐역이 되었고 지금은 일부 승강장과 기념시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1: 네, 용산에서 출발해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금강산 전기철도로 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금강산을 간다 그러면 철원역에서 출발해서 내금강까지 4시간 반 경유하는 노선도가 파란선입니다.
0: 지금은 멈춰버린 금강산행 열차. 언제쯤이면 힘차게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였던 철원. 그 역사만큼 풍요로운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풍요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끝없이 펼쳐진 이 넓은 철원 평야였습니다.
1: 그래서 철원이 이렇게 또 농산물의 중심이고 또 철원역 옆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양질의 농산물이 경원선을 통해서 원산으로 수송되었고
0: 철원 역사문화공원 바로 옆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탔는데요. 소이산 모노레일입니다. 짙은 숲속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노레일. 그 속도와 스치는 풍광이 이미 일품이었습니다. 해발 360여 미터의 소이산. 높지는 않지만 철원 평야를 품은 작지만 큰 명산 철원 구경 중에 하나입니다.
2: 방공호.
0: 소이산에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커다란 돌로 만든 견고한 벽과 계단, 좀 색다르죠.
2: 저거. 오.
0: 네, 이곳은 방공호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시관으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사진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요. 80여 년 전의 전쟁, 그 상흔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이산 정상에 전망대로 나가봤는데요. 여느 전망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3: 김일성 고지, 고암산도 보여요, 여기서. 피해 능선, 백마 고지. 이게 남방한계선, 저 강이. 이쪽이 둥둥둥 선 여기에 그 저 건너편이 DMZ 북한 한계선 그 바로 코앞이 북한인 거네요.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다면 마음속에 그리움이 덜할 텐데 저곳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리우실까.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곳에 와서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철원의 또 다른 역사 현장 노동 당사인데요. 폐허로 남은 건물 역시 전쟁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철원의 노동 당사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 이제는 폐허가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다짐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46년 북한이 이곳을 지배하던 시기에 건립됐는데요.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맞아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상처 안에 저렇게 오롯이 피어있는 풀 한 포기가 마치 역사는 기억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끝으로부터 70여 년. 사람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도시, 한 지역의 기억은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는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으로 변모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풍요와 평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죠. 6.25 때 국군 구사단이 12차례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백마고지 전투. 이들의 희생으로 지킨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신이 있었는데요. 한눈에도 넉넉해 보이는 두루미 평화마을. 이 마을의 홍길 이장님,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마을에는 남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1: 네. 아버님이 군 제대하시고 그러니까 67년도에 한 150명 이제 그 군인 제대하신 분들을 선발했어요. 이 근 인근에 있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처음에 150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천막을 치시고 지금 여기는 아니고 좀 이제 그 태양초소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다 군대 그 천막을 치시고 150명이 이 땅을 개간하신 거예요.
0: 전쟁이 남긴 폐허와 황무지. 당시 정부는 150명의 청춘들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삽과 곡괭이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전쟁의 폐허 위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죽거나 다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희망의 조건은 가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가 전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 뭐 이래가지고 지뢰 매설된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도 허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옥토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뢰지대는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풀숲에 가리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0: 아직도 남아있는 지뢰 표지판과 녹슨 철조망.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제는 환경부 지정 청정마을이 된 두루미 마을. 마을의 어르신들은 개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3: 지뢰밭에 왜 들어가냐면 나물 하러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지뢰가 미확인지대야 거울인데 들어가서 도토리에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밤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 해에 11명을 우리가 이장을 보면서 그걸 다 그냥 또 시신이 그냥 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뢰가 터지니까 다 분산되지. 그거 사점 하나라도 다 주워다 한 해에 11명을 끌어내 생각합니다.
2: 참 끔찍하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1: 이게 네, 저희 마을 개척하신 분들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개척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이 15개 옛날에 들어왔을 때 15개 반으로다가 나눠져 있었어요. 15반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그 당시에 150명 들어오신 분들, 개척하신 분들의 이름이 반별로 다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2: 이 땅에 첫 삽을 떴던 이들, 이제는 모두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옥토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조상들이 남겨주신 땅, 아주 특별하게 꾸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0: 우와.
2: 대마리 개척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체험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0: 안녕 귀여워.
2: 어여쁜 이 녀석들이 낯가림도 없이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빈손으로 온 것이 살짝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0: 먹인 줄 알고 없는데 없어.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0: 우와 여기 동물 천국이네요.
4: 뭐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0: 아 네. 여기 농장 주세요?
4: 네네 안녕하세요.
0: 우와,
4: 네.
0: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종류가 얼핏 봐도 꽤 많네요.
4: 예, 네, 뭐 말, 양, 뭐 염소, 당나귀, 우와. 말, 작은 말에서 뭐 공작새, 타조,
0: 우와.
4: 사슴 뭐 이렇게 여러 종류 있습니다.
0: 세상에 아니. 딱 들어오는데 염소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여기서부터 네. 발을 못 대겠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4: 아 여기는 이제 동물들도 키우고 네. 또 농작물도 생산하고 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농장 체험을 하고 사회적 오.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의 종류가 많았나요?
4: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네. 말을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0: 오.
4: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컴퓨터를 고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0: 네.
4: 그 컴퓨터를 납품하고 네. 돈 대신에 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4: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또 사업을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어린이집 교육 사업을 네. 좀 더 시작을 하면서
0: 네.
4: 아이들에게 좀 보여줄 것들이 필요해서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게 됐죠. 식구들이 많습니다.
2: 조성덕 씨의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와 약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농장인데요.
0: 엄마
2: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참 좋죠.
4: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특식으로 당근 한번 줘보시죠.
0: 젤로 좋아하죠.
4: 예, 당근 좋아하죠. 말 당근 좋아하죠.
0: 야.
4: 그래서 하나씩 들어서
0: 네.
4: 그냥 이렇게 주시면
0: 너 오늘 특식 정말 네, 목소리들이
4: 얘네들도 하나씩 주셔도 돼요.
0: 너도 큰 거 줄게.
4: 얘네들은 이제 후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이게 자기를 되게 무서워한다, 경계한다라는 걸 벌써 느끼고 알아요.
0: 아, 진짜?
4: 그래서 좀 겁먹지 말고 그러시면 얘네들도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약간 세워주시고.
0: 아, 이렇게 세울게. 아, 그래. 부근. 천천히. 성격이 급한 건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4: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거죠.
0: 없어.
2: 끝까지 젖병을 놓지 않는 새끼 고라니 아주 건강해 보이죠. 네, 이 녀석들은 토끼. 앙증맞고 귀엽게 그지없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0: 제가 한번 안아볼까요?
4: 아, 예, 예. 두 손으로 이렇게 살포시 안아주세요. 어, 얌전하게 있어요. 아,
0: 솜털 같아.
2: 동물 구경 후 아주

0: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셨는데요.
1: 나 좀 탈게. 미안해, 무거워서.
0: 말타기 승마입니다.
2: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1: 오케이. 네,
2: 그냥 그렇게 같이 잡으세요.
0: 살짝 겁먹은 얼굴이지요.
1: 우와, 우, 저 버리지 마세요.
2: 안 버려요. 허리 피시고 가슴 피시고.
0: 인생 첫 승마. 긴장으로 여전히 뻣뻣합니다.
2: 느낌이 어떠세요?
1: 일단 굉장히 높아요.
2: 아니,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등 뒤로. 그냥 몸을 맡기세요.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말을 엄청 타요.
1: 처음엔 조심조심 가더니 조금 좀 속도를 내네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 타네? 그래서 믿고 데려가 주는 것 같은. 어머, 어떻게 딱 이 위치로 오지? 네. 신기하다. 어, 진짜 고마워. 태어나서 처음 탔어. 최고. 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겁을 먹었고요. 두 번째는 타는 그 순간부터 제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말의 온도가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진 이들이구나라는 그런 동질감 같은 것도 좀 느끼고.
0: 제갈도 고삐도 없는 말들이 문을 나섭니다. 달려나가는 모습이 야생마처럼 보이죠? 탁 트인 풀밭, 깨끗한 환경. 이 녀석들 정말 행복하겠지요? 모름지기 동물 팔자라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기르기 시작한 말 한 마리. 여러 동물들을 들이면서 이제는 체험농장, 사회적 농장으로 변모했는데요. 한 사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2: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데 농장에 와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감자도 캐보고 옥수수도 키워보고 또 야채도 키워보고 하면서 그게 자라면서 판매가 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참 힘든 분들인데 농장에 와서 그런 작물을 키우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어떤 사회 통합되는 그런 일부분을 담당하는 게 저희 사회적 농장이에요.
0: 조성덕 씨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네, 멜론입니다. 조성덕 씨는 이렇게 멜론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다 자란 거예요?
3: 네, 다 자란 거예요. 지금 수확하는 중이고요.
1: 아, 그래요?
3: 예, 이게 러시 멜로라는 철원에서만 나는 멜론이에요.
1: 아, 그래요? 예,
3: 당도는 한 15브릭스에서 뭐 18브릭스
1: 이상. 단 거 아니에요?
3: 예, 엄청 단 거죠.
0: 잘 익은 멜론, 역시 땀의 결실이겠지요.
3: 지금 이게 멜론이잖아요.
1: 네네.
3: 그러면 요 중간에 네. 요 원 가지에서 나온 거 하나 뚝 자르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1: 오. 오.
0: 멜론 따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 요걸 이제 풀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러가지고 집게를 딱 놓으면
1: 맛있겠다.
3: 지금 바로 땄잖아요.
1: 네.
3: 보통 따고 나서
1: 숙성.
3: 한 3일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날 먹으면 엄청 달달합니다.
1: 우와.
0: 와.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아시죠? 이 느낌. 입 안에서 톡 터지는 달달한 육즙.
2: 엄청 향이 좋고 부드럽고.
1: 숙성 다 됐는데요?
2: 네, 이게 더 달다니까요.
1: 우와. 이 품종이 우리 철원 거라는 게 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2: 그렇죠. 여기 철원의

0: 규가 일교차가
1: 크니까.
0: 굉장히 크고
1: 네.
0: 연교차는 66도예요. 연교차가 66도라는 얘기는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뭐 영상 3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66도 차이 나죠.
1: 우와.
0: 그런 대한민국 최북단이죠. 북단이고 그런 기후 조건 또 청정 환경.
1: 천혜의 조건이네요.
0: 예.
1: 와, 철원은요, 모든 걸 내어주는데, 사실은 이 천혜의 조건을 부지런하게 가꾸고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여름에 그 온도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들어갔는데 찜통
0: 예.
1: 같았거든요.
0: 이게 원래 이제 고온성 작물이라 예. 더 더울 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옷이 싹 젖어요.
1: 어떡해요?
0: 뭐 이제 그럴 때는 아 사우나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을 하면 또 즐겁죠.
1: 그래서 벌써 피부가 벌써 윤기가 나세요. 매일 그런 마음인지. 동물을 대하시는 그 사랑이 얼굴에, 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 사랑 속에 동물만 크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냥 풍요로워집니다. 철원이 내어준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 한번 더 먹겠습니다. 맛있어서. 이토록 넓고 풍요롭다니요. 철원 평야입니다. 그 유명한 오뎃살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답니다. 깊은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철원 평야가 내어준 풍요로움인데요. 그 풍요로움으로 빚은 특별한 철원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향은 무엇일까요? 가보시죠. 철원의 아주 특별한 향, 많은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텐데요. 이곳은 양조장, 술을 빚는 곳입니다. 술 빚는 과정, 대충은 아시죠? 먼저 이렇게 고두밥을 준비하는데요. 술의 가장 기본 재료인 고두밥, 물론 쌀로 만드는데요. 철원의 멋과 향을 담아낼 이 고두밥, 어떤 쌀로 만들까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오대쌀만 넣고 술을 빚기 때문에 쌀하고 발효지하고 물만 넣어서 빚으니까 이게 거의 뭐 쌀이 절반 이상이라고 볼수 있죠. 술 맛을 좌우하는 데는요. 저희 쌀은 철원 오대쌀 100%고요. 예. 저희가 MOU 체결한 동성농협에서 단가가 비싸요. 38,000원이거든요. 한푼 10kg에. 밥을 해 먹기도 비싼 쌀인데, 저희는 비싼 쌀을 가지고 맛있는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이제 오대살로 찐 고두밥을 식혀 누룩과 물을 넣고 잘 섞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누룩 속의 미생물이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효모가 그 당을 알코올로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환 대표는 왜 전통주를 선택했을까요?
2: 전통주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쌀이 유명했어요. 철원 오대쌀이 유일한 특산물인 것처럼, 철원 오대쌀이 유명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안반수거든요. 화산 안반수가 나와요. 특히나 이쪽, 저희 양조장이 있는 이쪽 지대가, 밑에가 현무암이어가지고, 제주도랑 철원, 딱두 군데만 현무암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도 물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거기도 술, 양조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통주 시장이 그 당시에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1: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전통주, 철원이었기에 과감한 선택이 가능했던 거군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잘 발효된 술 재료를 자루에 넣고 큰 통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꾹 짜주면 그 안에서 맑은 술이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3: 이렇게 발효실에서 시간을 만나면 철원의 새로운 향이 탄생합니다.

0: 빛깔부터 맑고도 그윽한 술. 철원 전통주입니다. 함께 듣던 노래가 철원술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고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매료시켰지요. 술병을 살포시 뒤집으면 구름처럼 퍼지는 질감, 철원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저도 술빚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보조 역할이었죠.
1: 이거를 가지고 이제
0: 그런데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제 손끝에서 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 짠 다음 살짝 맛을 봤는데요.
2: 달다.
1: 예. 예. 오데살로 비시면 술이 달아요. 예.
2: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달콤하면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1: 예.
2: 아, 술 모르니까.
0: 술 맛을 잘 모르는 저도 참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더 좋은 것, 지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2: 만드는 특별하게 태어나는 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탄강이 철원에 있다 보니 한탄강을 기념하는 탁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철원 오데살과 철원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철원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뭐 예, 지역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예, 커 나가는 게 꿈입니다.
2: 철원이 내어준 그 맛있는 쌀과 또 그 맑은 물과 또 역사가 담겨 있는 이름들과 더불어서 이 색깔과 느낌이 다른 전통주를 만난 건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철원의 술이 세계의 명주가 되기를 함께 응원을 하고요.
0: 철원과 철원술을 위하여 건배입니다.

0: 우연히 철원의 술맛을 본 다음 마당이 예쁜 어느 집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네, 발길이 향했습니다.
1: 어, 네. 어머, 여기 주인이신가요?
2: 어, 네네.
1: 아,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예.
2: 아니, 이렇게 아름다
1: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맛있는 향기가.
2: 아, 그러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아니, 근데 네.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곳은?
2: 그러니까 만두전골.
1: 만두요?
2: 네네.
1: 아, 그럼 직접 빚은 손 만두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이국식 손만두.
1: 이국식이요?
2: 네네. 네.
1: 아니, 근데 하시기엔 젊으신데?
2: 아, 엄마가 하시다가 이제 제가, 네.
1: 2대째로 이렇게
2: 3대
1: 3대?
2: 네. 할머니는 판매하신 건 아니고
1: 네.
2: 아, 할머니가 빚이시던 거를 네. 엄마가
1: 어머니가 하시고
2: 네네네.
1: 그 어머니 걸 또 따님이 하시고
2: 네, 맞습니다.
1: 와. 궁금한 게 많은데
2: 네.
1: 일단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네. 들어가 보실까요? 예. 들어가 보실까요?
1: 요 직접 꾸미셨나 봐요.
2: 네, 네.
1: 오, 네 너무 사랑스럽다. 오, 진짜 꽃이네요?
2: 네, 다
1: 생화예요.
2: 네, 해바라기하고 백일홍.
1: 아,
2: 네.
1: 어머님도 따님도 꽃 좋아하시나 보다.
2: 네.
1: 아.
0: 네, 이것이 대대로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 집의 수제 만두 전골입니다. 빛깔부터 달라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 맛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국물부터 벌써 다르다네요.
3: 국물 맛이 특별하더라고요. 이 국물 맛이 아주 그 집에서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육수, 네, 그 육수 맛이 나면서 이 만두가 또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4: 국물 자체가 틀리고 이 만두 자체도 집에서 직접 만든 그런 맛이 옛날에 어머님들이 해주신 그런 맛이 진짜

0: 끝내줘.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1: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재료들은 얼핏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2: 요거는 저희 집 김치만두의 주인공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묵은지하고 겉절이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감을 위해서 조금 크게 썰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당면. 만두 속에 항상 들어가는 당면이고, 요것도 숙주, 두부, 그리고 요거는 철원에서 자란 돼지, 네. 요것도 무. 저희 집의 비결입니다.
0: 무?
2: 네. 네, 무. 무가 들어가면 단맛하고 구수한 맛이, 시원한 맛. 네, 이게 같이 난다고 하셔서 무를 계속 넣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가 그래서 넣었다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시던 그대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무에 맛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1: 무를 넣는 것이 다르다면 좀 다를 뿐입니다. 결국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와 적절한 배합 그리고 손맛과 정성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달걀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3: 이거는 들기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기름.
1: 좋은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주면 드디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온 이북식 만두소가 완성됩니다.
3: 저희 친정엄마. 그러니까 친정엄마께서도 제가 한 만두 이거를 맛있다 그러셔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서 남의 음식 맛있다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맛있다 그러셔요.
1: 남편이 먼저 떠나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집안 대대로 전해지던 손맛 그대로 식당을 시작한 어머니 김선아 씨. 그 세월이 33년째라는데요. 세대를 거치면서 요리법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맛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3: 삐져.
1: 어머니 뒤를 잇고 있는 김송이 씨. 어머니가 그랬듯 만두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이유. 김송이 씨만의 특별한 믿음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음식은 좀 그리움을 드시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엄마의 그 예전 음식을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께 변하지 않는 마음. 음식 맛이 변하는 거는 저는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음식 맛은 변하면 안 된다.
1: 만두뿐만이 아닙니다. 칼국수 면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세월과 노력을 빗바래지 않게 하려는 딸의 마음이겠지요.
3: 제가 30살 조금 넘어서 30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주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본다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그래요. 저는 했으면서 나는 얼결에 했지만 얘는 그렇게 시키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2: 그냥 무조건 엄마 다음은 나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음식도 곧 엄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엄마의 청춘이 담긴 음식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3: 네.
1: 엄마와 딸, 딸과 엄마.

0: 엄마의 청춘과 딸의 존경심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단순한 음식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엄마, 딸이 함께 빚은 맛, 과연 어떨까요?
1: 전골의 만두가 전 잘은 모르는데 항상 도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만두피가 얇아요. 찐만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근데 쫄깃해요. 그 안에서 만나는 숙주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것처럼 따로 놀지가 않고 그 사골 육수 베이스가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2: 이거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이거 이제 뭐 북한이 이북이 고향이시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신 거라 예 네, 그래서 저 그냥 이북식 만두가 된 것 같아요.
1: 이게 뭐라고요?
3: 요거는
1: 오양
3: 오색 냉채.
1: 오색 냉채.
3: 네.
1: 와.
3: 그래서 겨자 소스.
1: 빛깔도 예뻐요.
3: 네.
1: 맛있다. 사태가 이렇게 너무 알맞게 이것도 노하우죠?
3: 이 음식에는 사실 엄마의 청춘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음식이 없어지면 엄마의 그 청춘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1: 그러네. 철원에서 만난 이 엄청난 손맛과 신선한 재료가 제공한 저 이 만두 전골을 먹는데 어머님의 사랑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냥 친정밥 그리우신 분들 철원에 오셔서 이 맛을 고스란히 느끼시면 아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0: 엄마와 딸의 청춘과 정성이 담긴 만두 전골 철원이 품은 깊은 사랑의 맛입니다. 두 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철원 여행 막바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은 다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묘한 긴장감과 달리 창밖 풍경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닿은 곳 철원 평화 전망대인데요.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보 관광지입니다. 전시관의 전쟁과 분단 자료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판 땅굴도 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4: 저기도
0: 분단의 현실이 실감났고요.
4: 자금 정보?
0: DMZ 일대를 재현한 모형물은 현장감을 더해줬습니다. 3층 전망대인데요. 난생 처음 보는 풍광이 있었습니다.
5: 태극기 보이는 거 예, 보이죠? 예. 여기가 우리 초소예요. 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초소. 그래서 여기가 어렴풋이 좀
6: 예, 뭐가
5: 보이는데
6: 하나 있는데, 여기.
5: 여기 북한 초소예요.
6: 아, 그렇군요.
5: 굉장히 가깝죠.
6: 너무 가까운데.
5: 그럼 요 사이가 휴전선입니다.
6: 아, 예.
1: 진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망원경으로는 너무 근접인 것 같아요. 바로 코앞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정확하게 다 보이는데 이거는 방송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전망대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는 해주실 거죠? 예.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광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아직도 분단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역사도 만났던 철원 여행. 마지막으로 마음속에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함께 또 평화도 함께 품은 철원. 가장 가까운 분단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땅 철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들 오래 기억되겠지요. 한 줄기 물길로 흐르는 한탄강을 떠올릴 때마다 철원의 시간과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겠지요. 뜻깊은 철원 여행이었습니다.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침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은

0: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에 한복이 완성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Hello World.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3: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1: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2: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3: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4: 네. 오,

0: 있었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띈 상태에서
1: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2: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3: 위험해질 수 있어요.
2: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4: 수분
2: 그늘 휴식
5: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오케이.
1: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부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폭.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장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피리와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2: 너무 좋은데요?

0: 꽃 피웠다 춘풍을 펼쳐 원하는 아마 군사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쿠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5: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6: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5: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1: With me where I roam.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춘향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재우시오?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춘향아.
0: 예.
3: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돌아본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3: 자, 저 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돌아보자꾸나.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주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와,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슈! 아리아리랑
2: 스리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훈님 감사합니다.
6: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재밌으신가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2: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시작!

0: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입니다. 시작.
1: 어화둥둥 노래하네.
0: 시작.
1: 어화둥둥 노래하네.
0: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마건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궁아 나이게로 비가는 대를 갈라 무고히 저게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즉 설릉어노 신수병즉 기불릉 정어고 간수병즉 꽃불 능실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즉 원륜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덜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 옆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겨

0: 다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 장은 탄을 막아 엄나게 뛰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모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리왕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뭐 꼴담 궁대로는 간대 그리고 이 뭐로 처리하러 나야 한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0: 마련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불러

0: 가셨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임금님이 한양에서 맛있는 한상을 드신다는데 여기는 이태원이었다. 도성 안의 젊은이들이 모두

0: 봐요.
1: 벌써 겨울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나 날씨가 쌀쌀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2: 안녕하세요 형님님.
1: 왔는가?
2: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이야. 아유 근데 계절 이렇게 봄가을이 왜 이렇게 짧은 건가? 아유 진짜.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는 말이야 사계절이 아주 뚜렷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좀 선선해지나 그러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말이야. 아 진짜. 아 이렇게 추울 때는 살살하게 그냥 한국인은 뭐야 힘이 나야 되잖아. 밥심으로 그냥 솥밥에 탁탁 그게 솥밥을 해가지고 그냥 탁 먹는다가 누룽지도 먹고 그러고 솥밥 위에다가 거기다가 아니야 고기 반찬 탁 얹어가고 탁 먹으면 아우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2: 솥밥만 하면 힘심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챙기시는군요.
1: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조서도 안 하고 먹으러 가겠나? 자 솥밥도 먹고 거기에 고기 반찬도 먹고 그걸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보세요. 저쪽 어디라 그랬는데?
3: 과 코끼리였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0: 결혼식집 이런 데 오실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세련된 데 오셨네요.
1: 아니 세 어이 저 PD 형만 지금 말 진짜 서운하게 하네. 내가 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힙했던 사람인데 어? 내가 궁중에서 내가 왕 임금이 왕이었다고 세련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참.
0: 아니 그 임금님이셔서 좀 클래식한 걸 좋아했죠.
1: 나도 저 현대 왔는데 좀 현대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데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선입견이 있어.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야, 아유 여기가 그냥 예. 솥밥이 맛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아이 무슨 솥밥.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솥밥이 8가지나 되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많습니까? 우와 잠깐만. 아 잠깐 고민되네. 민어도 있고 해산물 갈비 육개장.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좀 추천 좀 한번 해줘보세요.
2: 우선은 점심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된 양념 갈비하고 아, 인기 네. 있는 가장 많이 베스트 메뉴 중에서 버섯 솥밥하고 해산물 솥밥. 근데 아. 전체적으로 다 맛있긴 한데.
1: 아 그러면 네. 추천해주신 해산물 솥밥이랑 트러플 머시롱 솥밥이랑 그다음에 얘를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2: 네네.
1: 양념 솥뼈 갈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잠깐만. 좀 그 네 저기 여기. 숙성하는 맛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담당 PD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몰래 조금만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2: 아, 네, 제가
1: 숙성하는 것도 조금
2: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스테이크도 같이 한번 주고
1: 네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1: 있잖아 한우 안심 스테이크. 이 솥밥은 사실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네. 아 근데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토기나 돌로 만든 솥밥을 했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쇠로 만든 가마솥밥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다. 아 그리고 요즘도 많이 먹는 이제 돌솥밥, 돌솥밥. 응? 이 돌솥밥이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 때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은 수락관이나 이제 소주방에서 그 돌솥, 돌솥 작은 곱돌솥 고기에다가 참숯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싹하게 지어서 이렇게 내던 것이 지금 이제 돌솥밥에 이제 유래가 된 거지.
0: 솥밥이 되게 대접받는 음식이었구나.
1: 그럼 대접하는 아주 귀한 손님한테 내는 그런 밥이라고 볼 수 있지.
3: 한국인 역시 밥심이렸다. 때깔부터 곱디 고운 하얀 백미에 온 동네 버섯들이 총출동하였다. 계절마다 엄선한 제철 버섯들을 트러플향 은은하게 입혀 고소하게 볶아내는구나. 자, 이제 솥 안에 들어가 볼까? 고슬고슬한 솥밥 위에 고소한 버섯들을 넉넉히 얹어주면 향이 일품! 트러플 버섯 솥밥 대령이요! 다음 솥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톤니의 각종 해산물들이 그득히 한 솥이구나. 제철 맛있는 해산물까지 한 손 넣으면 해산물 솥밥 대령이요.
4: 아이고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와 우리 애들 정말 좋아하겠다. 야 데리고 와야겠다.
2: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제공이 되고 네. 매일매일 끓이는 국과 저희 뭐 김 그리고 백김치 이렇게 반찬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먼저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물 솥밥은 저희가 직접 만든 부추장 그리고 버섯 솥밥은 저희가 버섯을 달여서 만든 간장을 간 보시면서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5: 맛있겠구나.
1: 와 감 좋냐. 아니 잠깐 여기 보세요. 어? 전복, 네. 우와 낙지,
2: 톳 그리고
1: 톳,
2: 새우.
1: 얘는 조개스, 뭐예요?
2: 민어살. 반건조 민어살.
1: 민어살이 들어가요?
2: 네.
1: 와. 어머. 어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어 너무 예쁘잖아. 어 진짜.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이 민어살 이거 민어살 떨어지면 안 돼. 어우야.
5: 그렇지.
2: 어 같이 잘 비벼서 드셔야 되시죠?
1: 네? 비벼서 먹어요?
2: 네.
1: 어 너무 맛있는데? 어 안 섞어서 먹어요? 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밥이랑 같이 먹어.

0: 이게 완전히 무슨 다보탑 같지 않습니까? 예? 요 다보탑에 쫙 전복과 새우와 홍합과 민어 사리나 다보탑을 돌고 있는 탑돌이를 하는 것처럼 맛있게 드세요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아.
1: 야, 확실히 솥밥으로 해서 그런지 밥에서 깊은 맛이 나죠. 온통 해산물에 깊은 맛이 전복과 가지가지, 낙지, 요 아이들의 네, 본연의 재료에서 나는 그 깊은 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야, 맛의 향연이 벌어진다고나 할까?
2: 그 요즘에 자꾸 맛 표현을 좀 화려하게 하셔서
0: 아니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점점 살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
2: 저희가 CG를 더 넣어야 돼서 제작비에 문제가 좀.
0: 아, 그 우리 그 정도의 제작비가 코스트가 낮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
2: 제가 힘들어서.
0: 아이, 뭐가 힘들어. 이왕 하는 일 좀. 내가 우리 저 PD 양반 아끼기 때문에 또 CG로 또 자신의 실력을 널리 펼쳐보라고 일부러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잘해보세요. 내가 아낀다니까, 우리 PD 양반.
1: 림에다가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3: 얼쑤?
0: 아, 민어살이.
1: 요거는 김 먹을 땐 얘를 살짝 뿌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0: 조금만 살짝.
4: 맛있구나!
1: 잠깐만. 김으로 푹 타서 먹었더니 요 김 안에서 요 아이들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네. 맛있게 각축전을 벌여. 얘도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 얼쇼!
1: 야, 얘네들은 버섯이 와, 여기 보세요. 버섯이 몇 가지가 들어간 건가요?
2: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다섯 가지.
1: 아, 와,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봐. 와, 야.
2: 오늘 이제 같이 드시는 게 네. 좋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1: 어머.
2: 양념 갈비인데 그 이틀 동안 천천히 스비드라고 해서 이틀 동안 조리를 한 다음에 수세 구워서 저희가 특제 소스 발라서 나온.
1: 아, 진짜로요?
2: 포인트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5: 자구로 밥은 고기 반찬이 됐다. 귀한 갈비들을 전에 이틀 동안 익혀주는 불난 서해 요리 비법 스비드 위울시다. 이 갈비 모양부터 고운 자태가 남다르오. 이렇게 먼저 전에 익힌 갈비를 숯불위에서 한 번 더. 행주님, 초고기 좀 보시오. 벌써부터 야들야들한 것이 보기만 해도 보들보들하오. 임금님은 참 좋겠어.
2: 쉬고.
5: 맨날 입이 좋은 것만 드시니.
1: 오. 우와. 이거 속 보이세요? 다 익었는데? 아, 육즙 떨어지는 거
0: 봐. 오,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4: 맛있구나!
1: 소고기 맛을 담고 있는 어떤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부드러운 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또 겉은 꼬슬꼬슬하네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겉을 바삭하게 이제 숯에다가 그릴에다 굽고
1: 아~
2: 그리고 선 조리로 이틀간 스비드 조리를 한번 해서
1: 그 스비드가 천천히 이렇게 네네.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거 밀봉
2: 48시간 동안.
1: 아~ 그래서 속살이 네. 이렇게 부드럽군요.
2: 네.
1: 와, 깜짝 놀랐는데. 와.
4: 맛있구나.
1: 와, 이거는 나 이런 양념 소뼈가 처음 먹어봐. 와, 이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같이 먹지?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서. 야, 담 버섯과 수비드된 담백한 양념
0: 소표갈비가 만났어. 자, 이리 오너라.
4: 맛있구나!
0: 와, 이 버섯향이 기본적으로 입안에 확 붙으면서 양념갈비가 쏙 들어가니까 반주를 쫙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솔로, 오페라 테너가 솔로를 빈채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와, 코러스 사이에서 쭉 나오는 그 테너의 음성처럼. 야.
4: 아. 어이구.
0: 봐봐. 야, 이게. 야, 고기가 정말 보통내고냐 이제? 응? 요거는 일단 숙성하고 먹어봐야 되니까. 저 한 업체 숙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바로 보고 와야겠다. 보고 와야 되나?
4: 한 번, 가보자!
0: 우와. 아니.
2: 안녕하세요.
0: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숙성 중인 한우인가요?
2: 네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심, 네, 채끈 등심 세 부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들어간,
0: 어제 들어간
2: 그 채끈. 그리고 얘가 지금 약 40일 정도 숙성되고 있는 등심.
0: 오, 얘는 또 빛깔이나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네요.
2: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이에이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수분이, 겉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어 안에서부터 이제 숙성이 되고 있는.
0: 속에는 다 뭐 맛있게 먹는,
2: 네네네,
0: 숙성이 되는 거죠.
2: 네네.
0: 겉에가 이제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고.
2: 네네.
0: 뭐 어느 정도 숙성을 기간을 잡으시나요?
2: 저희가 일단은 숙성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크기 그리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안심은 14일. 그리고 채끝은 30일, 등심은 40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
0: 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곧 불판 위로,
2: 네,
0: 올라가라.
2: 네, 네.
0: 그렇구나. 근데요, 얘네들은 40일 지나 또 왜 이렇게 까매졌나요?
2: 이게 그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 핏기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검어게.
0: 아, 그 나중에 그러면 이 저기 할 때는 얘네들 까맣게 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같이 썰어서 그냥 굽는 건가요?
2: 아니요, 저희가 그 까맣게 마른 부분들은 다 걷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kg짜리가 들어갔다,
0: 네네,
2: 하면은 수분 날라가고 걷어내고 하면 500g 이렇게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0: 와, 그러면은 오, 아까워. 어떻게,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맛이라는 거죠?
2: 그렇죠.
0: 아, 맛이 궁금한데.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려서 숙성한 후를 기다려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예.
5: 그 귀한 한우를 저온에서 더 귀하게 숙성을 하는구나.
2: 네.
5: 맛있어져라! 오랜 시간 기다린 숙성 한우. 돌처럼 까맣게 단단히 굳은 고기들 산미 올라와 맛에 깊이를 더하는 중이라네. 천천히 숙성한 한우. 굳은 부위는 모두 쳐내어 버리고 그 안에 남은 풍미 가득 살덩이만 남겨 숙성 한우의 맛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2: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0: 아, 네,
2: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14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안심, 그리고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채끝, 쌀 누룩을 겉면에 한번 바른 다음에 숙성을 시켜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진한 숙성향하고 고소한 누룩향까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고기는 안심, 채끝 순서로 해서 미디움 레어로 제가 지금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맛있겠구나!
6: 저 이러다가 다음 회차 이제 제작 못하는 거 아닌데?
0: 아니, 괜찮아요. 다음 회차 저 라면 먹어도 돼요. 다음 회차는 편의점 가죠, 뭐. 편의점 털기.

0: 이게 아까 구웠던 고기를 지금 레싱을 하면서 네. 안에 사과나무 칩을 태워갖고 연기를 담아서 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와 향이

0: 14일간 드라이징 숙경대 안심 준비해드렸습니다.
1: 우와.
0: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1: 야, 이거 좀 보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끝을 잘라서 잡았더니 오, 잠깐만. 오, 이야, 이 잘리는 느낌이.
2: 맛있구나.
1: 입에서 녹는 소리 들리죠? 와. 입에 넣기 전에 여기서 돌리는데 아니 어 어쩜 좋아. 야 굉장히 찰지고 어 그런데 또 자를 때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조금 잘못 익히면은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속살이
0: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확 고소한 향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쌀 누룩향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쪽 어금니 쪽에서 되게 기분 좋게 산도가 이렇게 탁탁탁 느껴져요. 그게 이제 숙성향 생각하시면 되세요.
1: 야 잠깐만 이거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다 먹었는데? 뭘 찍을 필요가 없어.
0: 얘는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저희 채끝 준비해 드리고요. 아까 전에 안심과 좀 다르게 좀 육즙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좀 더 꼬릿꼬릿한 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1: 좋아. 아, 느껴져, 느껴져. 이거 꺼다. 아 이게 숙성고기에서만 나는 그 맛이구나. 속 쏘는 듯하면서 소고기에서 알싸한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채끝하고는 느낌이 달라. 다른 거라면 이제 이런 거 좀 더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유자 폰주 소스. 아 폰주 향이 나요. 납니다. 아 이 달콤달콤한 아 달큰한 향. 먼저 먹는 게 달라질 때마다 고기 맛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우, 내가 이 현대에 와서 늘 궁중에서 먹던 한우인데 현대에 맞게 시끄럽게 해석된 이런 한우 요리를 먹으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현대 사람들은 참 요리를 다양하게 고기 굽는 거 하나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굽고 말이야. 응? 아, 냉장에서 숙성도 하고 갈비찜 이런 거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아주 새로운 맛이 있고 느낌이 좋은데 그래요.
3: 응. 좋다.
1: 미종의 동의포 감감감감감감감. 자, 오늘 소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동의보감에 과연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고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며 힘줄, 뼈, 근육을 강화하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보양식이니까 많이들 드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과식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려. 이걸 먹어야 마무리지, 응? 우리 오늘 돌솥밥 먹으러 왔지 않나? 어? 아, 누룽지를 먹어야 이 식사가 아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누룽지와 숭숭이 제일 좋아.

0: 누룽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오늘 식사도 한번 제대로 대접받은 기분이로구나. 오늘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한 상 차려 먹었다. 맛있구나.
1: 솥밥과 하도 한입 맛있게 즐기니 뜨끈한 밥과 고기 속에서 한국인의 밥심 살아나네. 오늘 또 마음과 몸 가득 충만한 시간이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고민해봤더니 맛있는 음식. 어. 우와. 많이 드시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6: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아, 뭐... 더...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1: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목련...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2: 고미걸, 구슬아기, 너네 둘 대사 안 맞춰봤니?
1: 아직 서로 시간을 못 맞춰서요.
2: 무슨 소리야? 지금쯤이면 서로 눈빛만 봐도 대사가 줄줄 나와야 하는데 서로 호흡도 하나도 안 맞고 따로 놀고 있잖아. 이 자명고 공연에서는 호동왕자, 목련공주 다음으로 너네 둘의 호흡이 중요해. 고미걸과 구슬아기의 연기에 설득력이 없으면 전체 자명고 이야기도 흔들린다. 알겠니?
1: 네.
0: 네.
2: 자, 다음은 목련공주가 자명고를 찢으라는 서신을 받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3: 아, 저기 단장님, 그러면 오늘 그 군졸들 부분은 못한디요?
2: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주연들 장면 위주로만 맞춰본다. 단역들은 다음에 하자.
3: 에?
2: 자, 목련공주.
3: 네, 왕자님께서 자명고를 찢으라신다.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4: 저기 영서야,
5: 언제 나랑 대사 좀 맞춰줄 수 있어?
0: 나중에.
5: 아, 저기 너 편한 시간에 내가 맞출 테니까 오늘 밤에라도.
0: 나중에 하겠다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대사만 맞춰봐서 뭐 어쩌자는 거야. 호흡을 맞추는 건 각자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도 늦지 않아.

0: 길은 내랑께. 허양서 성질 더러운 거 그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1: 대사를 한 번도 못 맞춰봐서 불안해 죽겠는데 영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0: 어떡하냐 진짜. 내가 허양서 고가시나 칵 혼내줬구나.
2: 윤장년, 네 걱정이나 해. 오늘 전체 연습 때 입도 못 대봤으면서.
0: 아, 오늘은 시간 없다고 주연들 위주로 한 거잖아.
2: 착각도 자유야 정말. 시간이 넘쳐나도 군조를 연습해서 챙겨주겠냐? 극이란 건 철저히 주연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게, 오디션을 볼 거면 좀 더 큰 역할을 봤어야지.
0: 알도 못하면서. 내가 군조를 맡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여. 이 전체 극을 넓게 보기 위해 갖고, 어? 비중이 작은 역할을 역불로 맡은 것이라고.
2: 어머, 그러세요? 그래봤자 이 자명고 공연 본 관객들은 영서나 주란이는 기억해도 너처럼 퇴사 며칠 안 되는 애는 극장에서 나가는 순간 기약에서 사라져버릴걸?
0: 갈까?
3: 야, 그만. 가자, 가자. 어, 가. 빨리 일어나, 박주로. 저기.
0: 나 저 가시나. 어째 요새 사람 속을 안 뒤집는가 했다. 권절이 무엇이가 어때서! 그게서 안 중요한 역할이 우짓대.
4: 맞아. 넌 너만의 군조를 찾아서 관객들한테 각인시킬 거야.
0: 그러지. 나만의 군조를 찾아갖고 보여주면 되겠지?
5: 가련한 구슬아기여, 예쁜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0: 파악을 누가 하게 될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 세상 누가 알겠냐.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5: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6: 더러운 말 듣기 싫어.
5: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6: 더러운 말 듣기 싫어.
7: 이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아니야, 다시.
6: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7: 아니야, 너무 진절을 치면 안 돼. 좀 더 구슬하기에 갈등을 느낄 수 있게.
6: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3: 왜 구슬하기가 갈등하는데?
7: 영서야, 저기, 나 그게... 나 너한테 방해 안 되려고...
3: 됐고. 구슬하기가 왜 갈등하냐고. 구슬하기는 당연히 고미거리 진절이 나기 싫을 거 아니야. 구슬하기의 약점을 알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고미거리 말을 듣고 구슬하기가 왜 갈등해?
7: 그연, 머리로는 고미거리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고미거리 제안이 너무 유혹적이니까. 그리고 구슬하기는 고미거를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해.
3: 왜?
7: 자기 자신이랑 너무 닮았으니까.
3: 어디가? 고미거는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재상이고 구슬하기는 일개 첩자일 뿐인데?
7: 사랑받지 못해서 뒤틀린 점이 많이 닮았어. 해서 미안해. 나 그만 가볼게.
3: 넌 찾았어?
7: 뭘?
3: 너만의 구슬하기를 찾았냐고. 그래서

0: 완벽하게 연기할 준비가 됐어.
1: 완벽? 아, 전혀 아닌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서 너랑 연습하고 싶었던 거야.
0: 네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

0: 네가 완벽히 준비됐다 싶을 때까지 남한테 절대 못 보여주는 마음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니까 너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갈게.
1: 내일부터 같이 연습하자. 어차피 언젠가 대사 맞춰봐야 하잖아.
0: 알았어.
2: 솔직히 상서 쪽에 있나?
0: 됐어, 강연아!
1: 응?
0: 나 영서가 대본 맞춰주겠대.
2: 진짜? 아, 나 잘됐다. 아, 근데 난 걱정이다. 응? 너 연구생 공연 때 해봐서 알잖아. 영서 과인에는 상대역이랑 호흡 잘 안 맞춰주고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0: 그럼 내가 맞춰주면 되지 뭐. 구슬하기랑 고미걸이 붙는 장면은 어차피 고미걸이 살아야 되는 장면들이야.
2: 고미걸이 살아야 된다고? 그럼 니는? 구슬하기도 중요한 역할이잖아.
0: 구슬하기는 고미걸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 생각해. 가닥낀 고미걸이 살아야 극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2: 아따, 니 대단하다. 처음으로 큰 역할 맡은 건데 상대역 돋보이게 해줄 생각부터 하고. 영서 고가인에 복이 터졌네, 터졌어.
3: 엄마! 이거 예쁘다.
0: 이거 예뻐? 들어가서 한번 입어볼까? 가자.
3: 혹시 뭐지?
0: 아, 예. 사람들도 참 뭘 여기까지 쫓아서 보고.
4: 어디 멀리 별장으로 갈 걸 그랬나?
0: 됐어. 다들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 은재는 너랑 다 같이 나오니까 그저 좋은가 봐.
4: 요새 우리 둘 다 바쁘다고 은재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잖아.
0: 네가 네 친구들 만나는 시간 절반만 우리한테 내줘도 되잖아.
4: 알았어. 앞으로는 자주 시간 낼게.
0: 정말? 약속한 거다.
4: 응. 오디션 본 날 말이야. 정연이가 소품 창고에 밤새 갇혀 있었대.
0: 그래. 문이 고장 났었나 보네. 설마 누가 일부러 가두기까지 했겠어?
4: 그래.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누가 가둔 거라면 슬플 것 같거든.
5: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잡으러 들였을지도. 넌 방금 내 고미걸 어땠어?
0: 솔직하게 말해도 돼?
5: 너한테 내 연기를 보여준 건 솔직한 감상을 듣겠다는 뜻이야.
0: 잘하긴 하는데 너답지 않은 고미걸 같아. 꼭 도행선배 고미걸 보는 것 같았어. 네가 오디션 때 도행선배랑 전혀 다른 고미걸을 보여줬다 들었어.
5: 그렇게 연기했다간 관객들한테 외면당할지도 몰라.
0: 그럴지도 모르지. 그치만 지금 이거 연습이잖아. 뭐든 실험해보고 망쳐도 된다는 뜻이야. 영서, 네가 해석한 고미걸은 어떤 사람이야?
5: 냉정한 지략가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지 않고 늘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하지. 호동왕자랑 목련공

0: 홍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구슬하기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처럼.
1: 구슬하기도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구슬하기한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어쩌면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0: 어리석네.
1: 나 어리석지. 눈먼 사랑인 거야. 근데 원래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머리론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0: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1: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0: 대단하다.
1: 어?
0: 바로 달라진 연기를 보여줬잖아. 이게 바로 영서 네 고미걸이야. 너도 느껴지지 않았어? 나 막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 것 같았어.
1: 아직 더 연습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맞춰보자.
2: 할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3: 이렇게 배를 골고 어찌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겠어?
4: 아, 뭔가 빠졌는디.
1: 윤정년, 너 의상 치수제 해야 돼. 내일 저녁 먹고 대회실로 와.
5: 에이.
3: 자, 선배님! 난 나라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오다. 고향에 두고 온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1: 어떻게 들으셨으라? 뭔가 진짜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 거기다가 톤이 어설프게 하이톤이야.
3: 선배님도 그렇게 보셨지라. 아, 뭔가 이상하단게요. 그 전쟁터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군졸의 그 절박함이 느껴져야 한디 그것을 당최 모르겠단게요.
1: 그것도 그건데 우선 네 목소리 톤부터가 너무 높고 불안정해. 방자를 할 때는 무대 위에서 정신없이 까부는 연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던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자, 군졸력은 남자잖아. 무대에서 네 연기를 보면 누가 봐도 아, 남자구나 알 수 있어야지.
3: 근데 그 옥경 선배는 그 너무 남자라는 그 의식하지 말고 연기하라고.
1: 야, 그거야 옥경 선배가 남영 연기엔 타고난 천재니까 그런 거고. 옥경 선배야 의식하지 않고 연기해도 이미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를 연기할 줄 알지만 넌 아직 그 정도가 아니잖아.
3: 그러네요.
1: 죽어라고 노력해. 옥경 선배 그림자라도 밟아볼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연습해. 나처럼 밀려나고 싶지 않으면.
3: 왜? 누가 암시랑도 함께 말씀하셔갖고.
1: 나 오디션 볼 때부터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 내 소리 실력으로는 영서를 이길 수가 없거든.
3: 아, 근데 그 선배님 가닥기 연기는 최고시잖아요.
1: 연기나 춤으로 소리 부족한 걸 잘 메꾸고 있었던 거지. 그치만 노력만으로는 타고난 재능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어. 그게 냉정한 예인의 세계인 거다.
3: 그래도 단장님 이문디 너무 매정하여. 저 같으면 겁나게 원망할 것 같은디.
1: 국극단 안에서 이모조카 사이가 어딨냐?

0: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봤으니까 후회는 없어. 영서가 어떻게 나하고 다른 가닥기 연기를 할지 기대도 되고.
1: 정연이 못 봤어? 아까부터 안 보여.
2: 정연이 소품 창고에 있던데?
1: 소품 창고? 정연아!
3: 어? 어? 나 여기 있다!
1: 뭐해?
3: 내 배역에 맞는 의상 좀 찾느라고.
1: 무대 의상이라면 의상팀에서 알아서 만들어줄 텐데?
3: 아이, 그 의상 말고. 어메! 아따! 찾았다!
4: 어쩌냐? 남학생 같아 보이냐?
1: 너한테 잘 어울려. 이거 입고 남자 연기하려는 거야?
4: 아예 그냥 광고석서 대본 연습만 해갖고는 지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시내로 나가서 직접 보고 배워보려고.
1: 아 근데 이거
4: 암칙해도 기분이 좀 민망하고 이상한디? 사람들이 단방에 여자라고 눈치채지 않을까?
1: 안 돼. 연기의 기본은 자신감이야. 잠깐만. 너는 지금부터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 거야.
4: 이제부터 나는 윤정년이 아니라 윤정식이요.

0: 있어이.
1: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 저 이거 앉으세요.
0: 아이고 고마워.
1: 출발. 앉으세요. 아이고.
0: 남학생이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1: 에? 몇 살이야? 저 19입니다.
2: 아이고 우리 소녀랑 동갑이네. 예의도 바르고 손주 사이 삼았으면 좋겠어.
1: 어미.
3: 남자 맞죠?
2: 아니 남자가 아니면요.
3: 아이 지집에 갔잖아. 아이고 요즘 남자 애들은 말이야 산에 나온 기생이라고 하나도 볼 수 없어.
2: 또 괜히 시비시게
1: 내릴 수 없을까요?
3: 그렇잖아 봐봐.
1: 뛰어 내릴게요.
4: 신호 뭐 도망쳤네. 오늘 빵집 가냐?
5: 나 경쟁 하나 더 없어. 아?
4: 이 새끼는 맨날 돈이 없어.
5: 아, 뭐야 진짜.
6: 야야야.
4: 맨날 경쟁이야. 오빠도 뭐 그만둘 거 같아.
5: 아 좀 찾아가.
4: 야. 일로 와봐.
7: 뭐다요? 아, 뭐 볼일 있어?
4: 아, 나 이 새끼 와.

0: 찌간 거야 진짜.
1: 왜 남자의 향기 좀 해보려다가 아따 네 명이 못 살겠네.
2: 학생 여기서 뭐해?
3: 아, 저 말
4: 저 말이여라.
2: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4: 제 얘기 읽어 들어왔는데요? 아, 나라 위에 봉사하신 그 군인들 위해 갖고 저는 뭐라도 하고 싶어 갖고요.
2: 어린 학생이 생각도 깊네.
5: 국물 더 드릴까요?
4: 뜨거운 게 천천히 드셔야 해.
2: 학생!
4: 예!
2: 여기 와서 어서 한술 떠.
4: 예! 햇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어?
6: 아니, 안 될 거 없지. 학생은 몇 살이야?
4: 19 됐어.
6: 야, 좋을 때다.
2: 좋을 때네.
4: 행님은 전쟁 나가셨을 때가 몇 살이셨어?
6: 내가 전쟁 나갔을 때가 18이었나?
4: 아따, 그 우린 나이에 거의 많이 나셨겠어.
6: 아이, 그럼 겁 많이 났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주 매일 밤마다 울었다. 아, 여기 계신 박하사님도 그렇고 두 분 모두 6.25 전쟁 때 여성 의용군으로 참전하셨어.
4: 아니, 여자도 나가 싸웠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디요.
3: 난 사범대 다니다가 전쟁 들어갔고 여기 박하사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갔고.
4: 안 무서웠어? 괜히 왔다 후회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3: 후회한 적은 없었어. 소희님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7: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했으니까.
4: 듣기로는 그 수습도 못한 시신이 아직도 전쟁터에 그대로 묻혀있다던지요.
6: 맞아.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3: 따라 술 마시셨네. 노래나 한 곡 좀 뽑아볼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딱 기다렸니? 왜 안 들어가고? 뭐니?
1: 제가 이번에 살 자명곡 공연 티켓이에요. 아직 니마이는 아니고 가닥기지만 그래도 첫 주연진으로서는 첫 정기공연 무대예요.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나한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무대야?
1: 네,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0: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최고냐가 중요한 거지.
1: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번에 보고 아니라고 하시면 두 번 다시 와서 봐달란 말씀 안 드릴게요. 좋아.
2: 아, 그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생 아이들 용돈 문제가 좀 있던데요?
3: 아, 그 작년에 숙소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연구생들 용돈이 조금 줄었는데 교세를 못 참고 아이들이.
2: 주연들이야 돈을 잘 벌지만 연구생 애들은 우리 극단에서 주는 용돈 밖에는 뭐 딱히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고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3: 아이, 그럼요, 그럼요. 이런 자잘한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단장님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으십니다. 에, 그것보다 이번에 자명곡 공연 예산 계획서입니다. 뭐 살펴보시고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바가 됐습니다.
4: 의상비나 소품비에서 비용을 좀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자명곡 공연 때 썼던 것들을 재사용하면.
2: 주인공들 의상은 다 새로 만들어야 돼. 이번 자명곡 공연은 이전 공연과 다르게 대본도 무대 장치도 다 새롭게 손보고 나오는 거야. 관객들한테 작은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3: 그러자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자명곡 공연을 국제극장 말고 대한극장에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2: 갑자기 극장은 왜요?
3: 대한극장 주인이 우리 매랑 국극단이 공연만 올려주기만 하면 티켓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 국극단이 7입니다. 국제극장은 6대 4인 걸 비교하면 이건 뭐 더 따질 것도 없이 대한극장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4: 7대 3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요새 극장들이 다른 국극단들한테는 5대 5까지 요구한대요.
2: 좋은 제안이긴 한데 네. 이번에 우리 자명곡 공연 무대 구성을 생각하면 대한극장은 무대가 너무 협소해.
3: 그러면은 그걸 약간 손을 대서라도 사이즈를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2: 무대 크기에 맞게 극을 수정하다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부장님, 수익도 좋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분명히 하셔야죠.
5: 아휴, 에이, 아유, 속 터져.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아직도 예전에 매랑 국극단인 줄 알아? 아, 7대 3면 감지덕지지.
4: 대한극장에서 따로 받기로 한 거 있죠?
5: 아, 받긴 뭘 받아.
4: 나한테까지 이럴 거야?
5: 내가 나 하나 쫓아고 이래? 결국은 다 매랑 국극단 쫓아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 단장이 극단 경영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예술가 있네. 시선 노름을 할 줄 알지. 나 없어봐. 메라는 벌써 망했어.
4: 단장님 고집 몰라요? 숫자 생각 안 하는 분이세요. 더구나 이번 자명곡 공연은 메랑곡 극단 자존심을 건 작품이라 더 타협 안 하실 거고요.
5: 자존심이 돈 벌어줘? 현실 좀 알라고, 현실을. 지금 다른 극단들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다 반토막이 나고 있어. 매랑 국극단은 그나마
6: 문옥경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아니 수익이 안 나면 문옥경한테 출연료를 뭘로 줄 건데? 아니 출연료도 안 주는데 문옥경이 메랑 국극단에 남는데?
4: 우선 자명곡 5년 끝나고 얘기해요.
6: 단장이 저 모양인데 메랑 국극단은 오래가기 틀렸어. 혜랑이도 잘 생각해.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이야. 아휴 진짜. 아휴 열아볼 날이.
7: 야 저기 이거 혜랑 언니한테 한 번만 전해주세요.
6: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너희들 이러는 거 너희 부모님들이 알아?
7: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왜 남의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6: 이것들이 진짜 하고 가보래!
8: 그만하시지라.
6: 뭐야? 너 뭔데 끼어들어?
0: 유은병
8: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우째 내락 없이 애기들 보고 뭐라 그래요.
6: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이 학생들 앞에 나서시겠다? 야 망신 당하기 전에 어? 가던 길이나 가세요.
0: 보쇼 아 본인이 잘못해놓고 대리 썩내는 그 짝보다는 내가 더 어른인 것 같은데 누가 망신당해볼지 여기서 지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6: 하, 뭘 봐. 아우 진짜 오늘 일진이 진짜 들어와가지고 씨. 에이씨 아유 씨.
0: 다들 괜찮으세요?
9: 고마워요. 진짜 멋있었어요. 아이, 세상에 요즘도 이렇게 기사도 넘치는 남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10: 이름이 뭐예요? 어디 학교 다녀요? 못 보던 교복 같은데?
9: 아니 잠깐 그러고 보니 낯이 익는데? 방자네! 방자 맞죠? 여기 메랑국극단 연구생!
0: 예 맞는디요.
9: 진짜 남학생인 줄 알고 깜빡 속았어요.
0: 그렇디요?
9: 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자명곡 공연도 나와요?
0: 예.

0: 아따, 조란이가 이것을 봤어야 했으니.
1: 아따, 그러고 볼게. 우리 쭈라니 연습은 잘하고 있겠지?
2: 명의 용서 요가이나가 겁나게 구박하고 있겠지?
3: 여기서 호동왕자를 보지 않고 차라리 시선을 피하는 게 구슬하기 감정이 어떤지 더 잘 느껴질 것 같아. 구슬하기는 지금 자기 감정을 감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2: 진짜 그렇네. 다시 해볼게.
4: 구슬하기, 다쳤구나.
5: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되수겠사옵니까? 어때?
3: 훨씬 좋아졌어.
2: 진짜?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고미걸 부분도 아닌데.
3: 아니야, 덕분에 나도 도움이 됐어.
2: 우리 다른 데도 해보자.
6: 그럼 지난번에 했던 데부터 여기까지 쭉 어때?
2: 좋아. 오늘은 호흡을 좀 늘게.
6: 그럼 구슬하기가 갈등하는
1: 것처럼. 어휴, 괜히 걱정했네. 근데 둘이 언제 저라고 친해졌대?

0: 최고경 퇴장 문옥경과 절대미녀 서혜령이 지금 바로 등장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전속 매진 유차명공.
1: 고미가 부채 네 손 크게 맞는 걸로 교체했어.
2: 안 돼.
3: 역할 분석 열심히 했네.
4: 연기할 때 다 못 써먹더라도 최대한 분석은 해놓으려고요. 그래야 연기를 할게요.
3: 의욕은 좋은데 군졸이 너무 튀면 안 된다.
5: 자, 공연 시작 30분 전이다. 빨리들 마무리해.
6: 예!
5: 자, 그동안 연습하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았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자.
6: 네!
7: 고구려와 낭랑이 전쟁을 하던 시절, 낭랑의 북 자명군은 적의 침입을 스스로 알렸다. 이로 인해 낭랑국 정복이 좌절되자 고구려의 왕자 호동은 북을 찢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0: 드렸도다.
1: 이것이 다 우리 전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0: 정녕 태평성대인가?
2: 위에 산나라가 발법들이 치고 턱에서 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네 나라 신세 가련하다. 폭풍은 지동 채듯 불어오고 동풍의 굳은 비가 퍼붓는지 이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
3: 왕자마와 구슬아기가 돌아왔사옵니다.
4: 소인 구슬아기, 첩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자명군은 낭랑의 공주 몽련이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0: 낭랑의 공주 몽련이라.
2: 누굴까 그 사람? 낭랑의 공주 자명 지킨다는 적공 낭랑의 공주. 내 나라 고구려의 강산 잠이 짓밟은 원수로 된 응당값에 치르리라.
5: 주연이라면 급전체를 이끌고 오는 무게감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2: 낭랑의 사내들은 형편없나보. 때직 낭랑의 송어들의 탈로 사명 못 찌그래요. 공주의

0: 쓸쓸하게. 다쳤느냐?
1: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되수겠사옵니까?
0: 구슬하게 내 너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
2: 왕자마마,
3: 이것이 또 헛된 꿈을 꾸는구나. 너는 한낱 시종되고 우리 마마 대고구려 왕자건을 마마께서 너 같은 것에게 눈길이라도 주시겠느냐? 그렇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안아만 주시면 이 구슬아기는 기쁘게 할 양 없사옵니다.

0: 같구나.
1: 주랑이 정말로 잘하네요. 아, 나 관객들을 싹 다 집중시켜버렸네요.
2: 거참 미안하네.
1: 뭐가요?
2: 소리를 잘하는 건 아니야. 호흡도 짧고 소리도 거칠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 눈길을 끌어. 역할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 주란이한테 저런 집중력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

공주, 드릴 말씀이 있어. 천지인간 삼태만상 알짐승 길짐승 짝이 꺼눌 선남선녀 마한남혼 자연으토디라. 오늘날 손잡은 우리 월하의 연매심이 어떠하오?

0: 우리엔 우리 연기만 잘하면 돼.
1: 자, 분위기를랑 부스럭이 나갈 차례다.
2: 화영수 떠는 거 봤어?
0: 그니까
2: 쟤도 긴장할 때가 있나 봐.

흥년과 호동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낭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나라가 꿀꺽 집어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어찌하면 좋을꼬?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1: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0: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1: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0: 민골이 원래 저런 역할이었나? 너무 멋있지 않냐?
1: 그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0: 그러니까 너 봐라겠다.
2: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3: 홍주란도 저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 둘 다 꼭, 그러니까 꼭.
4: 뭔가에 씌인 것 같지?
3: 네.
4: 영서랑 주란이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줄 몰랐네. 둘 다 서로에게서 최고의 연기를 끌어내고 있어.
5: 군졸들 나갈 차례다.
6: 분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인자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하고 계실지 걱정이 태산이오.
7: 이를 말인가?
2: 역시 정년이 잘하네요.
4: 잘하지. 근데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
7: 아비 얼굴도 까맣게.
2: 네?
4: 정년이는 군졸 1일 뿐이잖아.
6: 아, 이렇게 배를 걸고 어찌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겠소?
4: 아까 영서 연기를 봤으니
6: 저 도석에 있는
4: 지금 한껏 자극 받았을 거야.
6: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냐는 얘기요. 조심하게.
7: 어? 이러다 누가 듣겠네.
6: 들을 테면 들으라고 하시오. 나는 저 나라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외다.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라.

0: 윤정녀, 예. 연기 잘하라는 생각 버려라.
1: 어? 아, 그래도 그 보러 오신 관객들한테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착각하지 마.
0: 오늘 관객들은 널 보러 온 게 아니야. 네가 튀어버리면 그 흐름이 깨진다고. 틀 생각하지 말겠니?
1: 예.
0: 오필순, 김금희, 너희도 대본에 충실하게 해. 쓸데없는 즉흥 연기는 하지 않는다.
2: 네.
0: 가봐.
3: 검으로 북을 베어버린다면 예를 갖추어 당신을 맞이할 것이오.
2: 공주님, 왕자님께서 자명고리를 찢으라 하신다.

0: 이 혼사를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와 낭랑은 이 혼사로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고구려도 낭랑을 더 이상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1: 이를 말입니까?
0: 듣자하니 낭랑의 공주는 춤을 잘 추어서 선녀도 부끄러워 숨는다 들었습니다. 몽년 공주의 춤을 정해도 될지요?
1: 물론이지요. 몽년아, 이렇게 기쁜 날 재상께 춤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0: 그게 무슨...
1: 맞아.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0: 아이고, 뭐 하는데? 군졸,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빨리 뭐라도 좀 해봐.
1: 그래, 군졸.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라도 하라고.
2: 어서 소리해.
3: 어서 움직여.
2: 소리해.
4: 어서 움직여.
0: 말이라도 하라고.

0: 로열의 고배
1: 저 사람이잖아. 문정년 지금 진짜 소리 하는 거야?
0: 슬하 일점 혈육을 얻어 오순도순 사로아갈제 뜻밖의 급하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가까이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디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에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겄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까 시은.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 그렇게 싫었다 키 큰 사령 정상

청양도를 지나야 전라감령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도 오기인계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나와나와타 칠총두벅 이방이며 인물차지 호장이라

바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원에 부임하는 변학도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변학도의 강렬한 등장은 이 춘향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소리 홍행홍의 고등어띠 비껴라 맞지 마라 거치 꺼서 내 군산의 발소리 다 근질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나 동원의 자정에 눕히지 살아 우령 한마디 꼬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방포일사라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거기야 디아차 호이야 디아차 거기야 어기야 빈놀이 가잖아 어기야 디아차

0: 네, 지난 6월에 열린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곡 권마성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첫 선을 보인 신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영경관 씨 모셔서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왜 그래요? 너, 뭐 내가 시킨 것 같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하는 염경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아지트의 훈남이 오셔가지고 아주 아지트를 환하게 밝혀주셨었는데 많이 들었죠? 잘생겼다는 말 듣지 않았어요?
1: 선배님에 비하면 네.
0: 아, 그치,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아니,
1: 제가 너무 사실 오랜 팬이라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0: 아, 왜 긴장해요? 아까 무대 보니까 아주 막 무대를 찢던데. 아, 지금 전혀 그렇게 긴장하는 여력이 보이지 않는데 여색이 네. 왜 긴장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나도 동나라 같이 함께 긴장하지.
1: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0: 왜냐면은 영광이잖아요. 아지트잖아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악 작업을 이제 어쨌든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또 실용 음악 쪽은 처음이라 네. 소리하고 좀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0: 처음이라.
1: 게 있어요?
0: 처음이라 고향이 어디서 미안해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1: 전북 남원이
0: 아, 남원 어쩐지 네. 이렇게 억양이 소리꾼에 이어 나도 항상 이렇게 억양에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1: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네. 이어가도록
1: 아, 실용음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소리하고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네. 고민을 해보다가요 네네 락이라는 장르가 좀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락 음악이라는 장르를 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밴드 구성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판소리를 해오면서 락 장르 음악과 정말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번 밴드를 꾸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 첫 시도를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첫 선을 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 아 사실 저희 조력자들이 이제 계시죠. 네. 제 음악을 같이 만들어 주신 저희 형님들이 계시고 네. 그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제 팀도 꾸리게 돼서 네.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 만나고 참 너무 인물도 좋고 선해가지고 네. 네. 락이라는 음악 장르가 사실 좀 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소화가 될까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웬걸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너무 실력도 좋고 인물은 더 좋고 그래서 네. 팀원들 만나게 되고 이런 음악 구성하게 해주신 저희 형님들 만난 것도 참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면 네. 어쨌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살면서 본인한테 너무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직접 무대에서 어쨌든 대회를 통해서 보였을 때 기분이나 마음은 어땠어요?
1: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저의 첫 무대였는데요. 네. 역시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좋다.
1: 네, 너무 좋다. 이 살아있는 느낌. 무대에 서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역시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 했습니다.

0: 그 어쨌든 많은 출연자들과 같이 함께 또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자신의 음악 팀의 색깔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또 어찌 보면은 소리꾼이지만서도 이 음악을 또 해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1: 네, 요즘 제 고민은요, 지금
0: 없어요. 고민이 없는 걸로. 네, 없어요?
1: 네, 없어요.
0: 없는 것도. 아, 이것도 정말로 성격이 성격이 되게 낙천적인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1: ENFP입니다.
0: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약간 내향적처럼 이렇게?
1: 아, 정말요. 너무.
0: 나는 사실 아이예요.
1: 아, 정말.
0: 난 이라고 해서 네. 아이신가 했는데.
1: 제가 아직 사회화가 좀 덜 됐나 봅니다.
0: 보통 일을 가지고 있는 MBTI를 보면은 되게 엄청 활발하고 네. 활동적인데, 되게 엄청 지금은 뭔가 내향인처럼 해서 나는 아이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1: 네, 아닙니다. 네.
0: 염경관 씨는 사실 어린이 명창으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알렸어요. 사실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잘 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소리를 하면서.
1: 저도 사실 매한가지로 네. 어렸을 때 외국에 공연도 가고 네.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0: 머리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이 다 어렴풋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 기억나는 걸 꼽자면요. 네. 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어린이 국악 큰잔치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좀 큰 대회였는데 카메라도 막 많고 네. 제가 그런 카메라 막 눈앞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네.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별가를 부르다가 네. 가사를 좀 절었어요.
1: 오, 대회에서?
0: 대회에서.
1: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0: 그때가 이제 5학년 때.
1: 5학년 네. 때.
0: 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가를 막 열창을 했습니다.
1: 너무 절절했겠다.
0: 그랬더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사회자 선생님께서 아, 어린 친구가 이별을 아는지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1: 오, 그때 어떤 대목? 이별 그때, 대목?
0: 네, 점잔어신.
1: 점잔어신. 네. 이별과 초두를 하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점잔어신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이몽룡이 아버지에게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별하러 추정가 가는 길. 그래서 부르는
0: 맞습니다.
1: 그 도련님의 심정.
0: 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대회에 나가면서 그랬을 때 어리니까 또 떨리기도 했겠지만 가사를 절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엄청나게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게 너무 뭔가 애통했나요?
0: 네,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좀 비통해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이제 우리 소리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접하거나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 분명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에서 무언가 가사를 실수하거나 하다가 장단이 삐어서 멈췄거나 뭐 이런 실수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가다가 뭔가의 어떤 이게 나랑 맞나? 그런 고민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죠.
0: 아,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었어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네.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뭐 좋았다 싫었다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그냥 소리를 하고 있었고
1: 네.
0: 그냥 그렇게 쭉 지금까지
1: 진짜 낙천적이다. 아까도 봤지만 고민도 없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염경광 씨의 음악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음악을 통해서
0: 아, 제 음악을 들으시고
1: 네.
0: 요즘 이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음악 나만 가고 싶은 맛집처럼
1: 네네.
0: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0: 넓게 말하자면 저희는 네. 그 너무 좋으면 네. 막 저만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좀 아직 다들 잘 모르지만 숨겨놓은 보물처럼
1: 네.
0: 그런 보물을 얻었을 때의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어쨌든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염경관 씨의 모습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 또 어떻게 계획된 일들이 있으면 이 아지트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 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0: 일단 내년 초에 저의 첫 싱글 앨범 있습니다.
1: 내년이면은 상반기?
0: 네, 내년 초에.
1: 초에?
0: 네.
1: 구체적으로 몇 월?
0: 몇 월로 할까요? 3월로 하겠습니다.
1: 3월까지. 3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네. 3월이라고 했으면.
0: 3월까지 저의 첫 싱글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 네, 네.
0: 첫 앨범 준비하다 보니까 겉으로 진행되는 일정 외에도 제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결국 소리더라고요.
1: 네.
0: 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에 계신 명창 김화자 선생님,
1: 네, 김화자 선생님, 네,
0: 서울에서 제가 지금 공부 중인 명창 염경혜 선생님,
1: 염경혜 선생님
0: 두 분의 가르침을 결국은 끝까지 그 올곧은 마음을
1: 네.
0: 잃지 않고
1: 네.
0: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럼 앞으로 염경관 씨의 활동과 저도 진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년 3월에 네. 싱글 앨범
0: 네. 첫 싱글 앨범 들고
1: 아지트에서 땅땅땅입니다.
0: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0: 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때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영경관 씨의 판소리 한 대목 안 청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대목 준비했습니다.
0: 긴 사랑가, 네. 만첩청산.
1: 맞습니다.
0: 네, 그럼 판소리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염경관 씨가 부르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아,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은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쑥 들어 하루는 안고 두어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난디 만첩청산 늙은 벌미 살찌남 개를 물어다 놓고 인원다 덤속 빠져먹듯 못하고 단듯 단성

0: 성령이 여희 주로 불고 재운 가르담 노단듯
1: 한 주치
0: 구곡 청하

시대대 벽동삼 춘화가 되고 나도 추가 나비대대 춘삼월호 시절에 니꽃송이를 내가 덤숙

예, 준양아,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아,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그건 네가 모르는 말이다.

건너방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에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에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구나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이로다 함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 등맥 정얼 다리리리리리 부엇인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도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지 치르고 지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회와 땅을 주랴 하매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시고함 덜덜 개살구 작은 이도령선은 내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함에도 내 사랑아. 저그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염경관 씨가 판소리를 바탕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면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K-POP의 판소리와 한국무용을 더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악 걸그룹 도들이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악 걸그룹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들어봤습니다. 나영주, 이송현 씨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국악 방송 그리고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최초로 우리 국악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도드리,
1: 나영주,
2: 이송현입니다.
0: 야, 보통 아이돌이라면 또 이제 걔 인사를 하긴 하지만 네. 뭔가 시그니처의 포즈 같은 거 있잖아. 한번 여기서 한번 정말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한번 없다면 한번 만들어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
2: 그렇다면 네. 저희가 밀고 있는 네. 포즈가
0: 밀고
2: 하나 있는데.
0: 있네. 왜 안 해 그런 거를. 아, 네. 보여줘야지. 네, 한번 보여줘야죠.
1: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야, 와, 왜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거. 같이 함께 뭔가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하면 또 그것도 또 뭔가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돋보일 것 같아서.
1: 오, 좋습니다.
0: 꿈만 같았다 무대를 제가 뮤비로 또 봤어요, 사실.
1: 네.

0: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뮤비를 봤고 이 뮤비가 천만 뷰를 달성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0: 네. 그런데 사실 이 무대에서는 되게 또 서서 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또 오늘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해주시나 했었는데 그 부분도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무대는 아, 끝났지만.
1: 그럼 조금 그러면 네.
0: 그럼
1: 딱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0: 보여주세요.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 이걸 보여줬어야 돼.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차분히 네. 너무 단아했어요.
1: 아 네. 너무 아, 움직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둘이 합이 네. 잘 맞고 네. 무대에서 딱 노래 부르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나는 사실 그걸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죠.
1: 아, 오늘 컨셉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2: 오늘 좀 차분하게 왔는데
0: 이게 국악 방송이라고 네. 해서 뭔가 아 되게 차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1: 다음에 뭐 다시 불러주신다면 꼭 안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멋진 퍼포먼스를.
0: 근데 우선 너무너무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네. 보여주셔가지고
1: 네. 아유, 얼마든지 시켜주신다.
2: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1: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이 도드리라고 하면 우리 국악 장단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팀명도 이 도드리 장단과 약간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이
1: 네.
0: 그 팀명을 정한 게?
1: 네, 맞아요. 국악의 도드리 장단,

0: 그리고 영단어 free 합성어거든요.
1: free.
0: 네.
1: free.
0: free. 네. free. 그래서 좀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저희의 이제 앞으로 더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1: 아, 갇혀있지 않고 네. 더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의미를 담아가지고
0: 네. 도드리 장단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도 여러 변형이 되는 장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음악도 저희 색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여러 장르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1: 네. 이렇게 국악 걸그룹, 국악 아이돌이라는 게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뮤비나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 우리 국악의 국악을 바탕으로 이런 팀이 생겨났구나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국악인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도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뭔가 앞으로 또 우리 국악을 또 빛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1: 그리고
0: 같아요.
1: 그리고 또 네.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JYP 선배님께서 이렇게 진짜 결성한 네. 또 그룹이잖아요.
0: 네. 네.
1: 아, 부럽다. JYP 선배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어떠십니까? 아 어쨌든 그렇게 네. JYP 선배님께서 만든 어떤 최초의 우리 국악 아이돌 그런 걸그룹인데 춤도 치고 됐지만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고 네. 판소리를 또 전공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 영주 씨는 사실 이제 판소리는 어렸을 때 배웠던 소리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네. 네.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또 해보니까 어떤 네. 그 나름의 같이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의 어떤 기본기
0: 네.
1: 또 이 박진영 선배님께서 네. 이게 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들이 크잖아요.
0: 네.
1: 거기에 만에 연습장 과정을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0: 일단 저희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JYP 기본기 안무.
1: 기본기 안무. 네,
2: 데뷔 준비를 네. 할 때는 네. 매일 했습니다.
0: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또 댄서 그 기본 댄서 댄스를 배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네.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막 네. 그거를 많이
2: 막 시험을 보고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1: 이게 방송으로 저도 봬도 엄청난 혹독한 네. 그런 맞아요. 훈련 과정들이 분명 네.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0: 네.
1: 되게 무섭거나 막 이렇게
0: 네 일단 저는 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낯설었고
1: 네.
0: 그 숨을 쉬는 타이밍이라든지 춤추면서 호흡을 이끌어가는 게 제가 노래만 할 때랑 너무 달라서 네. 좀 힘들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거쳐서 데뷔를 했잖아요.
0: 네. 네.
1: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천만 뷰가 넘었었을 때
0: 네.
1: 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되게 엄청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 네.
1: 뭔가 실감이 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셨어요? 네.
2: 저는 처음에 천만 뷰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상했던 숫자가 아닌데 천만이라고 해서
0: 말도 안 돼.
2: 믿기지가 않다고 우와 엥? 이러고 있다가 네. 첫 데뷔곡부터 천만 뷰라는 큰 숫자를 받게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어떠셨어요?
0: 일단 저희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1: 해외 팬분들까지 벌써 맞아요. 많이 네. 생겼겠죠?
0: 네, 근데 댓글에 정말 해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1: 네.
0: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른데도 나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눈물이 나 이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또 한국적인 또 감성을 전달할 수가 있구나
1: 네.
0: 해서 너무너무 큰 희망이 생겼고
1: 네.
0: 또 저는 국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국악인 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까지 국악을 한국적 소리를 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정말 많았는데
1: 네.
0: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 건 또 처음이라
1: 네.
0: 처음인 사례라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을 가졌다는
1: 네.
0: 얘기를 또 듣고 또 엄청난 책임감도 또 생기고
1: 네.
0: 정말 그 말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 사실 걸그룹이 사실 있고 아이돌 분들이 많잖아요.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의 특징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0: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1: 네.
0: K-POP

0: 기반으로 한국적인 소리를 더한 또 저희만의 크로스오버 팝이라는 네. 장르가 네. 가장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뿐만 아니라 노래 외에도 의상적인 면이나 안무 또 뮤직비디오의 뒤에 배경들 이런 네. 부분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차이점입니다.
2: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들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
0: 네.
2: 또 앞으로도 그런 음악 활동에 있어서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녹여내기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하고 네. 해야 될 텐데
0: 네.
2: 우리가 보통 아이돌의 안무라고 하면은 칼군무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을 보긴 했었지만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칼군무다라기보다는 어떤 곡선의 우리 한국적인 미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연함,
0: 네.
2: 되게 뭔가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0: 네.
2: 그런 것들을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건가요?
1: 네, 저희가 지금 K-POP 안무에 한국 무용을 더해서 좀 박자에 딱딱 맞는 안무보다는
2: 네.
1: 곡선의 움직임,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려고 안무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2: 네.
1: 뭐 예를 들어 치마를 잡고 걷는 장걸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으면서 좀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런 우리의 색채를 잃지 않고 어쨌든 우리의 음악 안에 바탕으로 K-POP의 음악에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춤 동작들을 같이 함께 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만큼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아니 뭔가 말하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만큼 어쨌든 이게 또 우리 안에서의 흔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의 또 어떤 그런 큰 사명감을 또 가지면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2: 그래서 앞으로의 또 네.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는 연말 무대에 서서
2: 네.
1: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 약간 히든 구간이 있거든요.
2: 네네.
0: 저희 음원에는 없는 구간이 있어요.
2: 그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1: 네,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만 네. 볼 수 있는 파트인데.
0: 저희의 구음과 네. 송현이 한국 무용이 제대로 들어간 파트가 있어요.
2: 네네네.

0: 그 파트를 꼭 이제 연말 무대에 나가서 특별 무대로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무대에 꼭 나가고 싶고 네. 또 한 번만 네.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1: 아 신인상 누구나 탐내는.
0: 네.
1: 아 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열심히 활동해서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또 신곡도 발표했잖아요.
0: 네.
1: 그 신곡에 대해서 또 한번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0: 저희가 얼마 전에 발매한 음원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하와입니다.
1: 하와.
0: 네, 타이틀곡 하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금기로 여겨지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1: 네.
2: 이번 앨범에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선공개 곡이었던 라일락이라는 곡은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계연서라는 곡인데요.
1: 네.
2: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계절 내내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그런 편지 같은 곡입니다.
1: 편지. 네. 근데 그 발표한 신곡을 여기서 들려주신다고요?
0: 네, 준비했습니다.
1: 그럼 퍼포먼스 함께 이번에?
0: 아쉽게도 오늘 컨셉이 잘못 잡았습니다.
1: 네. 진짜요?
0: 아 그러면 타이틀곡
1: 이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2: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네.
0: 타이틀곡 안무 혹시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1: 그래요. 아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보여주셔야지.
0: 네 그러면은 하와
1: 네.
0: 코러스 부분 안무를 조금
1: 어떤 포인트나 어떤 그게 있는 거죠?
2: 포인트 안무는 네. 저희가 Run You Better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1: 네.
2: 그 가사에 딱 맞게 손가락으로 Run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1: 네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2: Run

0: 사실 이런 안무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안무들은 사실 또 챌린지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챌린지를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챌린지 방금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0: 그러니까 구간이 이걸 가지고 네. 방금 짤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혹시 같이 쳐주실
0: 그렇게요?
2: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0: 당장 하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녹화 끝나고 네. 한번 해봅시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0: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네.
0: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사실 또 이렇게 신곡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또 바쁠 텐데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2: 불러주셔서 아지트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1: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0: 그리고 정말로 네. 앞으로도 더 잘 되겠지만 많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이런 K-POP 그리고 또 우리 도드리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를 잘 알려서 더더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들도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네. 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도드리의 허와 그리고 또 사계연서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국악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인들의 든든한 쉼터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더질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정말 흥이 넘치는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성구락부의 사설 난봉가였는데요. 이 경성구락부는 경기 소리와 서도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민중의 음악이었던 민요를 현대적인 사운드로 다시 한번 조합을 해서 현대의 민중인 대중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음악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자, 경성구락부의 음악을 한곡더 들어보겠습니다. 비나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펑키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재탄생한 경성구락부의 비나리 함께 감상하시죠.

왕이 생겼구나 봉황 눌려 태궐 짓고 태궐 앞에 육조로다 고영 누나 각산에 각도가금을 마련할제 왕실은 청룡이여 동부 말림의 코로다 대동은 내 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있는 살들 몽중살 불고 가자 공주산 직성살 살풀어서 머리살 원근의 이별살이오 부모 호돌아가 몽상살 풍상이 먹어 상살이오 안버서 달상인데 동네방네 불난살 불고 가자 미나리 미나리 공중살 불고 가자

같이 잘 원이다.

열두 달이요 번연은 열섯 달 안매는 예순 달 한 달은 삼십일 한 달은 십오일 하루는 나 열두신데 두야 하고는 스물넷이 액맥이 파네 경성구락분 합시오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2월에 드는 액 연자 초리 맞고 3월에 드는 액 4월에 초파이 석가 연애 부처님 관등 물 맞고 4월에 5월에 노기용 상민 큰 애줄로 맞고 5월에 6월에 7월에

미나리 소원 성취 바루어진다. 미나리 미나리 공중 잘 풀고 가자. 미나리 미나리 그늘 내게 풀고 가자. 저 다리 저 다리

이날이 월명 가창발 짓는 날 이날이 이날이 구원 성취 발언이다 이날이 미날이 구원 성취 발언이라

함께 빌어보셨나요? 경성구락부의 비나리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해 있었던 나쁜 기운들을 아주 싹 씻듯이 그렇게 다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해금 연주와 함께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해금 연주곡 하얀 등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은 감성적인 해금의 멜로디가 매력적인 그런 음악이고요. 사랑했던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탄탄한 연주력과 깊은 감성의 연주자 김에라 씨의 하얀 등대 감상하시죠.

0: 마음을 울리는 해금 가락을 따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연주를 해주신 김혜라 씨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혜라입니다. 네.
0: 자, 연주를 해주신 곡 이름이 하얀 등대인데 아직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게 언제 발표된 음악인가요?
1: 2003년도에 저의 첫 번째 앨범에서 일러밍 메모리라고 거기서 이제 27살 이재준 씨가 정재일 씨랑 같이 반주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아, 녹음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곡인 것 같아요. 감성을 조금 저희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되게 힘들었던 곡인데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곡을.
0: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거의 20년 다 돼가는 건데. 네네. 그 20년 전에 연주하실 때랑 지금 연주할 때랑 좀 다른가요?
1: 되게 많이 달라요. 일단 제가 많이 나이를 먹었고요.
0: 뭐 많은 경험이겠죠.
1: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처럼 타려고 하니까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너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0: 오히려 본인 연주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연주하고 그 음반이랑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또 예전에 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편곡을 바꿔가지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 원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제도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0: 옛날처럼 하시려고?
1: 하려고 노력했어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충분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만 어쨌든 이 곡이 들어있는 In Loving Memory를 포함해서 어떤 그 대중들에게 해금 음악을 알리기 위한 정말 네. 많은 노력을 해오셨더라고요.
1: 그렇죠. 저도 20대, 30대 때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뭐 재즈도 있고 뭐 클래식 중에서도 조금 영화음악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피아노 특히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로 내가 한 불혹이나 반백이 되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5년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5년만 딱 하고 이제 그 음악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아 이런 해금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음악들이 생활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음악들 악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좋게 누구나 다 뭐 저변 학대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육보다도 듣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좀 녹아들어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술을 추구하신다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1: 여기서 전국민이 해금 듣고 너무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았고
0: 그러게요.
1: 트리비 틀면은 CF에서도 해금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드라마에서도 해금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그때는.
0: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정통을 좀 벗어나서 뭔가 많이 현대화된 그런 네네네. 음악을 하실 것 같지만 네. 사실 알려지기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을 정도로 배운 연주자다. 그렇죠. 라고도 평을 받으시더라고요.
1: 아 그때는 저가 지금처럼 그런 앨범 내면은 네. 고학계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유한 것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 시대가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 마치고 네. 그다음에 강의를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앨범 냈어요. 이제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유가 있어서 저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원로 선생님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거 많이 하라고 나가면 김혜라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다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국악 좀 많이 알리라고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죠.
0: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정도로 돌아오셔서
1: 그럼요.
0: 최근에는 민속음악 음반을 발표를 네네. 하셨어요.
1: 맞아요. 작년까지도 제가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민속음악이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기 한범수류 앨범을 제가 냈어요. 작년에 냈는데 네. 그 앨범에 이제 긴산조를 냈어요. 원래는 한

0: 15분가량 되는 건데 제가 한 40분가량으로 이렇게 길게
1: 행복을.
0: 짜가서
1: 네.
0: 짜서 이서 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두로 해서 시나이부터 해서 뭐 미발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선배로서 국악하는 선배로서 자료를 좀 많이 남기는 게 나의 책임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정말 해금이라는 악기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도 활동 중이시고
0: 네.
1: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 접해 보시니 특별히 좀 애착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0: 지금은 이제 민속음악이 더 애착이 가죠. 네. 이제는 제가 할 것들, 앞으로 숙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이번 음반도 그럼 그런 차원에서 낸 거라고
0: 네네. 이제
1: 보셔야겠군요.
0: 시리즈로 할 건데요.
1: 아, 시리즈로요?
0: 네네. 앨범 수록 1이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2를 이제 낼 건데 거기에도 이제 고음반 이런 데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가락들을 이제 악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집, 3집 가면서 지형유류, 경기째, 뭐 시나이, 뭐 고드막 이런 것들을 점점점 실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하는 거라서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어우, 그거 다 해놓고 나면 어떤 그 해금 음악의 거대한 자료집이 될것 같네요.
0: 그쵸. 선배로서는 제가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1: 뿌듯해지시겠어요.
0: 그걸로는 네. 저만의 숙제니까
1: 네.
0: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 좀 됐으면 좋겠고 자료도 조금 이제 음반이나 이런 걸로 제 앨범이 아닌
1: 네.
0: 그전 자료들로도 앨범을 내서 자료로 쓰게끔 하려고 그것도 계획이 있고요. 네.
1: 아유, 정말 갈 길이 멋지겠습니다.
0: 멀죠. 네.
1: 기대가 앞으로 나올 음반들도 정말 기대가
0: 네,
1: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음악을 한곡더 들어보고 싶은데
0: 네.
1: 이번엔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제 3집에 있는 바람의 향기라는 앨범에 Always in a Heart라고 이사오 사사키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제 앨범들은 이즈 리스닝이기도 한데
1: 네.
0: 다 사랑 테마로 되어 있어요. 각자의 첫사랑도 있고 잊혀지지 않는 사랑도 있고 그리움이 있는 사랑도 있잖아요. 다그 테마로 각자의 사랑을 얘기한 곡들로 모음곡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사오 사사키의 사랑을 작곡한 곡이죠. 그래서
1: 또 기대가 되네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에라 씨의 Always in a Heart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들면서 이걸 취미로도 우리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전문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 역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개그맨이신데요. 또 라디오 DJ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경기 민요의 매력에 푹 빠져서 경기 민요 전도사가 되신 박성호 씨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박성호 씨가 이렇게 경기 민요를 부르다니 정말 놀랍고 또 반갑습니다.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 한석주 씨.
0: 아,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0: 아니, 너무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무대를 하셔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1: 아, 그런데
0: 또 잘하셔서 더 놀랬고요.
1: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 정말 지금 아직은 사실 좀
0: 네.
1: 그 제가 이제 배우는 단계이고요.
0: 네.
1: 배움의 끝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항상 명창이 있고,
0: 네.
1: 예, 전수자,
0: 네.
1: 전수조교,
0: 네.
1: 이수자, 저는 이제 그 아래 초보자.
0: 초보자.
1: 예, 초보자입니다.
0: 하지만, 아,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는데,
1: 네.
0: 진짜로, 진심으로, 언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아, 이게 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라디오 그 DJ를 하고 있는데,
0: 네네, 네.
1: 이제 이거 라디오 DJ를 하면 이제 그 주파수를 그 늘 이제 듣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가운데 네. 그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그 국악을 하시는 민요를 하셨던 우리 박민주 선생님이
0: 네.
1: 노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0: 네.
1: 어? 순간 너무 와닿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제가 거기 PD님한테 전화해서
0: 네.
1: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0: 진짜?
1: 예, 그래서 출연하셨던 선생님의 좀 번호를 좀 달라. 제가 직접 가서 배우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통해서 배우게 됐죠.
0: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사실 살면서 경기민요 처음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날 그렇게 꽂혔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참 희한한 게
0: 네.
1: 그게 왠지 뭐 진짜 수없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어 근데 이제 그날따라 유난히 내가 너무 좋기도 하고 아주 네. 배워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한번 그 뭐가 이제 딱 꽂힌다고 해야 되나?
0: 네네.
1: 필히 그러면
0: 네.
1: 이제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그래서 되게 파시는 스타일이죠.
1: 네, 그래서 네. 배워야겠다 해서 뭐 배우고 그래서 이제 레슨을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우는 노래는 정말 이 경기민요의 정말 그 같은 노래라도 많은 다양한 분들이 부르시잖아요.
0: 네네네.
1: 진짜

0: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르신 걸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진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신 그 묵계월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아래 뭐 이춘희 선생님, 뭐 김영임 선생님 뭐 이렇게 다 차근차근 다 이렇게 다 같은 네. 노래라도 다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걸 한번 들으면서 연구를 좀 했죠.
1: 아니 그래서 이제 경기 민요의 세계에 빠지신 건데
0: 네.
1: 해보니 네. 들을 때랑 직접 노래를 부를 때랑 많이 다르던가요?
0: 아 너무 어렵죠. 이게 뭐 중간에 음을 이제 찾아가는 것도 좀 어렵고
1: 네.
0: 꾸밈음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솔레란지 뭐 라솔렌지 이걸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예, 그런 노래가 좀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니 정말 지금 저는 사실 박성호 씨가 나오신다 그래서
0: 네.
1: 조금 편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그냥 뭐 어떤 그 일탈이나 도전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네네.
1: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게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0: 뭐 공부라기는 조금 창피하지만
1: 네.
0: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1: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앨범도 내셨습니다.
0: 네.
1: 앨범 제목이 국악 쉬인동.
0: 좀 부끄럽지만
1: 네.
0: 이제 뭔가 그 결과물이 나와야 조금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국악 쉰동인데
1: 또 날짜를 딱 박아놓고 연습하는 게 또 잘 되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양한 이제 경기 민요를 좀 배웠는데 좀 뱃노래라는 그 노래가 조금 제가 부르기가 좀 쉽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럼 이걸로 제가 음원을 한번 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뱃노래 음원을 가지고 국악 신동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쉰이 됩니다.
1: 그렇죠. 내년에 쉰이시죠.
0: 그래서
1: 네.
0: 그걸 기념해서 국악 신동으로 네.
1: 아, 기념해서
0: 그렇죠.
1: 네.
0: 나이가 50이니까. 신동.
1: 하늘의 뜻을 좀 아시겠던가요?
0: 아, 아직은 모르겠어. 네.
1: 알겠습니다.
0: 부끄럽습니다.
1: 근데 정말 앨범까지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저는 좀 옆에서 늘 박성호 씨를 포함해서 많은 개그맨분들이 노력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0: 네.
1: 짐작이 좀 가요. 정말 고된 세월을 보냈겠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0: 부끄럽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요 앨범을 내시면서 뮤직비디오를 또 찍으셨어요.
0: 네, 요즘은 또 그 보는 그 음악도 있어야 되니까.
1: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촬영을 하러 다녔거든요.
1: 네.
0: 그때마다 이제 옷을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짬을 날, 여기야! 그러면 딱 거기 가서 뭐 속초 영금정, 거창 Y자 출렁다리, 밀양 얼음골 이런 데 가서 짬을 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담았습니다.
1: 장소를 섭외를 해서 이곳이다 기획해서 한 게 아니라
0: 네.
1: 다니시면서 이 느낌이 오는 곳에서 계속 찍으신 거군요.
0: 네.
1: 예. 몇 군데나?
0: 그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1: 네.
0: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그 크로마
1: 네네.
0: 배경에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연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첫 시도를 아주 정말 멋지게 여러 가지를 해보셨습니다.
0: 네. 멋지게는 아니고요. 좀 무모하게.
1: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이 되는 게
0: 네.
1: 원래 사람이 그 안 해봤던 것 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네 그 하신 거고.
0: 아
1: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0: 저도 뭐 개그맨 생활만 뭐 한 20년, 24년 정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해서 또 해보니까 보람도 있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 좀 어떤 새로운 어떤 저의 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박성호 씨를 포함해서 뭐 그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0: 네.
1: 아무래도 국악이나 민요 쪽으로 좀 더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0: 네네.
1: 뭐 후배 개그맨이다 이러면
0: 네.
1: 다들 아 형 왜 그래?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후배들에게
0: 네.
1: 이거 경기 민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네. 정말 좋다. 라고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0: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
1: 네,
0: 보면
1: 네.
0: 예 단순하면서 이제 반복되는 의미인데
1: 네.
0: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1: 중독성이
0: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들 것 같지만 막상 다리를 하나 들여놓는 순간
1: 네.
0: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 아니 이분이 손동작도 바뀌었어요. 손동작도 네. 뭔가 이 궁합하시는 어르신들처럼 막 네. 이런 손동작.
0: 예전에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거였죠. 하지만 지금 깊숙하게 네.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1: 아 진짜 잘한다니까. 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정말.
0: 제가 요즘 저, 네, 창부 타령을 좀 배우고 있는.
1: 야 정말 놀랍습니다.
0: 아닙니다.
1: 저는 이분을 20년 넘게 알고 있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0: 부끄럽습니다.
1: 네. 직업은 개그맨이시지만 네. 또 오늘도 부르셨고 또 이번에는 경기민요를 부르셨는데 그 앞으로는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0: 그 뱃노래 앨범을 냈거든요.
1: 네.
0: 저는 이제 다음 스텝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1: 어떻게요?
0: 창부타령.
1: 네.
0: 그 어렵다는 창부타령을
1: 네.
0: 또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그게 이제 다 힘들더라고요. 그거 58분을 완창하신 그런 분도 김영인 선생님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야 정말 그거 힘들 것 같고 제가 뭐 한 절 부르고 뭐 선생님도 한 절 부르고 이렇게 한 절 부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한번 또 앨범을 한번 내보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1: 뭐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시지만 특히나 이제 박성호 씨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좀 경기민요에 친숙하게 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0: 아 조금이나마 그렇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악도 정말 아름답고 소리가 좋거든요. 같은 노래라도 어쩜 그렇게 선생님들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지 저는 이제 그 매력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그런 매력에 좀 빠지시면 아 헤어나오기 힘드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우리 국악 전도사 박성호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다음 무대에도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신다고요.
0: 네. 다음은 우리 그 민요를 전문으로 이제 연주해 주시는
1: 네. 네네네.
0: 네,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1: 오,
0: 처음 또 불러 보거든요. 악사분들이랑. 그래서
1: 이번에 박민주
0: 네네네.
1: 선생님도 같이
0: 네, 박민주 선생님이랑
1: 네.
0: 같이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호 씨와 박민주 씨가 함께하는 다음 무대 계속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저절로 몸을 흔들게 됩니다. 흥을 전해주는 바람 같은 음악 윈드 스윙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국악과 재즈의 만남에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뮤르의 무대였고요. 자,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서의철 씨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소리꾼인데요. 특히 음악의 바탕이 전통 판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통을 올곧게 계승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서의철 씨는 박동진째 소리를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박동진 명창이 만들어 부르셨던 성서 판소리 예수전을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이 판소리로 듣는 성서 이야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는 대목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리하는 가게 서희철입니다.
1: 얼씨구 나 얼씨구야. 얼씨구나 장이 좋네.
0: 저의 다양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 음악 그룹인 서희철 가단 그리고 창작 음악 그룹인 거꾸로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소고.
0: 전통은 깊은 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샘이 훼손되지 않고 좀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박동진째의 소리를 잊고 싶습니다. 박동진째에 있는 적벽가, 춘향가,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이 예수전까지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림으로써 판소리의 다양성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소리꾼 서희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둥둥 영광일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놈들 손에서 벗어나지? 아, 로마놈들 손에서 벗어나면 못하는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나오니까 아 그 다음에는 바벨론 종놈이 됐잖아. 그 또 요번에는 로마 종놈이 됐는걸. 이제 로마가 가면 파사가 올런지 어떤 나라가 올런지 어찌 안단가.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은 말이지 날마다 수십 대 수백 대를 남의 종살이만 한다 이 말 아니오. 아 그렇지.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려오신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몰라도 말이오니 모두 목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오 저희들을 구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영 우리 백성들을 버리시나 보지. 이런 얘기는 유대나라 어디를 가든지 다 들리는 얘기니 그리 신기할 게 없지만은 신세가 뜨내긴 목자들이고 보면은 소름도 남달리 갑절이나 컸나 보더라. 사람이 뭐들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바람결에 낙엽처럼 동분서주 쫓기다가 수명이라는 날 죽어가게 마련인디 우리 내 목자들은 가여울 순 목자들은 황량한 이들 반에 보기에는

꼬리라. 여우도 쿨이 있고 산새들도 집이 있어서

0: 살 수가 있지만은
1: 지.
0: 우리네 목자들은
1: 어?
0: 흑자리에 돌벽이라
1: 어?
0: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 어? 나왔던 보람이 없구나. 밤도 깊은 이 즈음에 목자들은 지팽이로 턱조가리를 꿰고서 끈덕끈덕 졸고 있는디 아 갑자기 요란스러운 천둥 소리가 나더니만은 하늘에서 태양 같은 광채가 내려 비치는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봤지. 벌벌 떨고 서 있는디 주의 사자가 천천히 내려오시며 오시는 말씀. 목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세계 만방 온 백성들에게 크나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들을 위하시어 구주께서 탄생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찾아가면 사랑 앞 객사 앞에 강부에 고이 싸서 구유에다 누이신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표적이라 하시더니만은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한테 몰려서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난디 높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넓고 넓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굴고 저기 먹은 백성 가득 할손 평화로구나. 천사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갔겠다. 목자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베들레헴 시내로 들이닥쳤겠다. 과연 보니 어떤 객사집 마구간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싸서 안았구나. 목자들이 좋아라고 목자들이 좋아라고 얼씨구나 얼씨구야 얼씨구나 장이 좋네. 사람들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소.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백성들 경사났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가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는가. 울린 자를 빼주시고 빠진 자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일세. 허허 둥둥 영광일세.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셋.
1: 오케이.
2: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조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아니 동절이냐 이런 좋은 풍요정을 마음 놨으니 어디 한번 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절 만났으니 어디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소리와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2: 너무 좋은데요?

0: 꽃 피웠다 춘풍을 펼쳐 원하는 암 아픈 사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코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5: 네.
4: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6: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7: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6: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도련님!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춘향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춘향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작가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지어보는단 말이오.
1: 저자가 앉아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돌아보자꾸나.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0: 저기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1: 전라남도 순천이요.
0: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2: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0: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3: 광주.
0: 광주광역시.
2: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0: 안 탈락이랍니다.
2: 응 안디야.
1: 멕시코.
0: 멕시코. 멕시코. 어 멕시코.
2: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2: 멕시코 대 순천.
0: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2: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5: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4: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5: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3: 시구!
5: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죠.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재밌으신가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2: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3: 어화둥둥 노래하네.
2: 시작!
3: 어화둥둥 노래하네.
2: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0: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무난하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가까이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그때야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장이 좋다 보라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벌려 이를 뜨마부 유량 날마당나 그렇게 싫었다 키큰 사령 정상

바라봐 화란 연성아.

화상대 건물이로다 종천양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수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우 임실속속이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나왔다 실총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없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신년마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원에 부임하는 변학도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변학도의 강렬한 등장은 이 춘향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만나보시죠.

하지 말아 거칠거든 내 군살의 발소리 다 근절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나 동원의 자정에 눕힌 채 살아 우령 한마디 고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야차 호야 디야차 오기야 오기야 빛놀이가 잔다 오기야 디야차 호야 디야차 오기야 오기야 빛놀이가 잔다 호기 잡어 배식화 둥둥

0: 네, 지난 6월에 열린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곡 권마성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첫 선을 보인 신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영경관 씨 모셔서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왜 그래요? 왜 내가 시킨 것 같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하는 염경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아주 우리 아지트에 훈남이 오셔가지고 아주 아지트를 환하게 밝혀주셨었는데 많이 들었죠? 잘생겼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1: 선배님에 비하면. 네.
0: 아, 그치,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아니,
1: 제가 너무 사실 오랜 팬이라 지금 아,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0: 아, 왜 긴장해요? 아까 무대 보니까 아주 막 무대를 찢던데. 아니, 지금 전혀 그렇게 긴장하는 여력이 보이지 않는데 여색이. 네. 왜 긴장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나도 동나라 같이 함께 긴장하지.
1: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 너무
0: 왜냐면은 영광이잖아요. 아지트잖아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악 작업을 이제 어쨌든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또 실용 음악 쪽은 처음이라 네. 소리하고 좀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0: 처음이라.
1: 게 있어요?
0: 처음이라 고향이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1: 전북 남원이십니다.
0: 아, 남원 어쩐지 네. 이렇게 억양이 소리꾼에 이어 나도 항상 이렇게 억양에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1: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네. 이어가도록.
1: 아, 실용음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소리하고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네. 고민을 해보다가요. 네네. 락이라는 장르가 좀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락 음악이라는 장르를 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밴드 구성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판소리를 해오면서 락 장르 음악과 정말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번 밴드를 꾸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 첫 시도를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첫 선을 보인 것

0: 같은데, 거기서 오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 아, 사실 저희 조력자들이 이제 계시죠. 저
0: 네.
1: 제 음악을 같이 만들어 주신 저희 형님들이 계시고,
0: 네.
1: 그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제 팀도 꾸리게 돼서
0: 네.
1: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 만나고 참 너무 인물도 좋고 선해가지고,
0: 네.
1: 락이라는 음악 장르가 사실 좀 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소화가 될까?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웬걸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너무 실력도 좋고 인물은 더 좋고, 그래서
0: 네.
1: 팀원들 만나게 되고 이런 음악 구성하게 해주신 저희 형님들 만난 것도 참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살면서 본인한테 너무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직접 무대에서 어쨌든 대회를 통해서 보였을 때 기분이나 마음은 어땠어요?
1: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저의 첫 무대였는데요.
0: 네.
1: 역시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좋다.
1: 네, 너무 좋다. 이 살아있는 느낌. 무대에 서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0: 네.
1: 네. 역시,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0: 네.
1: 생각 했습니다.

0: 그리고 어쨌든 많은 출연자들과 같이 함께 또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자신의 음악 팀의 색깔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또 어찌 보면은 소리꾼이지만서도 이 음악을 또 해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1: 네, 요즘 제 고민은요, 지금
0: 없어요. 고민이 없는 걸로. 네. 없어요?
1: 네,
0: 없어요? 없는 것도, 이것도 정말로, 성격이, 평소 성격이 되게 낙천적인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1: ENFP입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약간 내향적처럼 이렇게.
1: 정말, 저 너무.
0: 나는 사실 아이예요.
1: 정말.
0: 난 이라고 해서
1: 네.
0: 아이신가 했는데.
1: 제가 아직 사회화가 좀덜 됐나 봅니다.
0: 보통 이를 가지고 있는 MBTI를 보면은 되게 엄청 활발하고
1: 네.
0: 활동적인데 되게 엄청 지금은 뭔가 내향인처럼 해서 나는 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1: 네, 아닙니다.
0: 예. 염경관 씨는 사실 어린이 명창으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알렸어요. 사실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잘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소리를 하면서.
1: 저도 사실 매한가지로
0: 네.
1: 어렸을 때 외국에 공연도 가고
0: 네.
1: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머리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이 다 어렴풋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 기억나는 걸 꼽자면요. 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어린이 국악 큰잔치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0: 네네.
1: 그 당시에는 좀큰 대회였는데 카메라도 막 많고
0: 네.
1: 제가 그런 카메라 막 눈앞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별가를 부르다가
0: 네.
1: 가사를 좀 절었어요.
0: 대회에서
1: 대회에서
0: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1: 그때가 이제 5학년 때.
0: 5학년
1: 네.
0: 때.
1: 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가를 막 열창을
0: 완전
1: 했습니다.
0: 너무 절절했겠다.
1: 그랬더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사회자 선생님께서 어린 친구가 이별을 아는지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0: 그때 어떤 대목? 이별
1: 그때
0: 대목?
1: 네, 점잔어신 불렀는데요.
0: 점잔어시 이별과 초두를
1: 네,
0: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점잔어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이몽룡이 아버지에게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별하러 추종가 가는 길. 그래서 부르는 그 도련님의
1: 맞습니다.
0: 심정.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대회에 나가면서 그 어렸을 때 어리니까 또 떨리기도 했겠지만 가사를 절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1: 네.
0: 엄청나게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게 너무 뭔가 애통했나요?
1: 네, 준비한 걸다못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좀 비통해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이게 우리 소리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접하거나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 분명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에서 무언가 가사를 실수하거나 하다가 장단이 삐어서 멈췄거나 뭐 이런 실수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가다가 뭔가의 어떤 이게 나랑 맞나? 그런 고민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죠.
1: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었어요.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0: 네.
1: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0: 네.
1: 저한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뭐 좋았다, 싫었다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그냥 소리를 하고 있었고
0: 네.
1: 그냥 그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던
0: 진짜
1: 것 같습니다.
0: 낙천적이다. 아까도 봤지만 고민도 없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염경광 씨의 음악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음악을 통해서.
1: 제 음악을 들으시고
0: 네.
1: 요즘 이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음악, 나만 가고 싶은 맛집처럼
0: 네네.
1: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1: 넓게 말하자면 저희는 그 너무 좋으면
0: 네.
1: 막 저만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좀 아직 다들 잘 모르지만 숨겨놓은 보물처럼 네. 그런 보물을 얻었을 때의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0: 그럼 앞으로의 어쨌든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영경관 씨의 모습 또한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 또 어떻게 계획된 일들이 있으면 이 아지트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 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1: 일단 내년 초에 저의 첫 싱글 앨범 있습니다.
0: 내년이면은 상반기?
1: 네. 내년 초에.
0: 초에?
1: 네.
0: 구체적으로 몇 월?
1: 몇 월로 할까요? 3월로 하겠습니다.
0: 3월까지. 3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약속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네. 3월이라고 했으면.
1: 3월까지 저의 첫 싱글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0: 네, 네.
1: 첫 앨범 준비하다 보니까 겉으로 진행되는 일정 외에도 제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결국 소리더라고요.
0: 네. 네.
1: 이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에 계신 명창 김화자 선생님,
0: 네, 그리고 김화자 선생님, 네,
1: 서울에서 제가 지금 공부 중인 명창 염경혜 선생님,
0: 염경혜 선생님
1: 두 분의 가르침을 결국은 끝까지 그 올곧은 마음을 네. 잃지 않고 네.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그럼 앞으로 염경관 씨의 활동과 저도 진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년 3월에 싱글 앨범
1: 네. 첫 싱글 앨범 들고
0: 아지트에서 땅땅땅입니다.
1: 이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나와드릴까요?
0: 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때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염경관 씨의 판소리 한 대목 안청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대목 준비했습니다.
0: 긴 사랑가, 네. 만첩청산.
1: 맞습니다.
0: 네, 그럼 판소리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염경관 씨가 부르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아,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은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탐쑥 들어 하루는 안고 두어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나한디 만첩청산

0: 고.
1: 헤이 승.
0: 이런다. 탐속.
1: 헤이 승.
0: 빠져먹든 못하고.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0: 울고 재운 가르던 노단듯
1: 한주치
0: 구곡 청하이기 난초를 물고 세류가 우는 덕음 노란듯 내 사랑 내 알

지대대 벽동산 춘화가 되고

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덤쑥 안고 너울 나.

예, 준양아,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없고 논단 말이오. 아,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그건 네가 모르는 말이다. 건너방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 이루다 함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 등맥 정월 다라라라라라 부어신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더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지 치르고 지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회와 땅을 주랴 한매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을

않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시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선은 내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메도 내 사랑아 저그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땅끝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염경관 씨가 판소리를 바탕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면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K-POP의 판소리와 한국무용을 더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악 걸그룹 도드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악 걸그룹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들어봤습니다. 나영주, 이송현 씨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국악방송 그리고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최초로 우리 국악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0: 아파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도드리,
1: 나영주,
3: 이성현입니다.
0: 야, 보통 아이돌이라면 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네. 뭔가 시그니처의 포즈 같은 거 있잖아. 한번 여기서 한번 정말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한번 없다면 한번 만들어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
3: 그렇다면 네. 저희가 밀고 있는 네. 포즈가 하나 있는데
0: 있는데 왜 안 해 그런 거를. 아, 네. 보여줘야지. 네, 한번 보여줘야죠.
1: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야, 와, 왜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거. 같이 함께 뭔가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하면 또 그것도 또 뭔가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돋보일 것 같아서.
1: 오, 좋습니다.
0: 꿈만 같았다 무대를 제가 뮤비로 또 봤어요, 사실.
1: 네.

0: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뮤비를 봤고 이 뮤비가 천만 뷰를 달성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0: 네. 그런데 사실 이 무대에서는 되게 또 서서 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또 오늘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해주시나 했었는데 그 부분도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무대는 아, 끝났지만.
1: 그럼 조금 그러면
2: 꿈만 같았다.
1: 네. 그럼 딱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0: 보여주세요.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 이걸 보여줬어야 돼.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차분히 네. 너무 단아했어요.
1: 아 네. 너무 아, 움직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둘이 합이 잘 네. 맞고 네. 무대에서 딱 노래 부르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나는 사실 그걸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죠.
1: 아, 오늘 컨셉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2: 오늘 좀 아, 차분하게 아, 왔는데
0: 이게 국악 방송이라고 네. 해서 뭔가 아 되게 차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1: 다음에 뭐 다시 불러주신다면 꼭 안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퍼포먼스를.
0: 근데 우선 너무너무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네. 보여주셔가지고
1: 아유, 얼마든지 시켜주신다.
2: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1: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이 도드리라고 하면 우리 국악 장단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팀명도 이 도드리 장단과 약간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이 네. 그 팀명을 정한 게?
1: 네, 맞아요. 국악의 도드리 장단 네. 그리고 영단어 free의 합성어거든요.
0: free.
1: 네.
0: free.
1: free. 네. free. 그래서 좀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저희의 이제 앞으로 더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0: 아, 갇혀 있지 않고 네. 더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의미를 네. 담아가지고
1: 네. 도드리 장단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도 여러 변형이 되는 장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음악도 저희 색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여러 장르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0: 네. 이렇게 국악 걸그룹, 국악 아이돌이라는 게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뮤비나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 우리 국악의 국악을 바탕으로 이런 팀이 생겨났구나.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국악인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도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뭔가 앞으로 또 우리 국악을 또 빛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JYP 선배님께서 이렇게 진짜 결성한 네. 또 그룹이잖아요.
1: 네. 네.
0: 아, 부럽다. JYP 선배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어떠십니까? 아 어쨌든 그렇게 네. JYP 선배님께서 만든 어떤 최초의 우리 국악 아이돌 그런 걸그룹인데 춤도 치고 됐지만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고 네. 판소리를 또 전공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 영주 씨는 사실 이제 판소리는 어렸을 때 배웠던 소리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네. 네.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또 해보니까 어떤 네. 그

0: 나름의 같이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의 어떤 기본기?
1: 네.
0: 또, 이
1: 아.
0: 박진영 선배님께서
1: 네.
0: 이게 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들이 크잖아요.
1: 네.
0: 거기에 만에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 일단 저희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JYP 기본기 안무를.
0: 기본기 안무.
2: 네, 데뷔 준비를 할 때는 매일 했습니다.
1: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또 댄서, 그 기본 댄서, 댄스를 배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0: 네.
1: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막
2: 네.
1: 그거를 많이
2: 저희는 막
1: 시키시진
2: 시험을 보고
1: 않았어요.
2: 그러진
0: 이게
2: 않았습니다.
0: 방송으로 저도 봬도 엄청난 혹독한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훈련 과정들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1: 되게
0: 되게
1: 어려워요.
0: 무섭거나 막 이렇게.
1: 네, 일단 저는 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0: 네.
1: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낯설었고
0: 네.
1: 그 숨을 쉬는 타이밍이라든지 춤추면서 호흡을 이끌어가는 게 제가 노래만 할 때랑 너무 달라서
0: 네.
1: 좀 힘들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거쳐서 데뷔를 했잖아요.
1: 네.
0: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천만 뷰가 넘었었을 때
1: 네.
0: 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되게 엄청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네.
0: 뭔가 실감이 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2: 저는 처음에 천만 뷰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상했던 숫자가 아닌데, 천만이라고 해서
1: 말도 안 돼.
2: 믿기지가 않다고, 우와, 엥? 이러고 있다가,
0: 네.
2: 첫 데뷔곡부터 천만 뷰라는 큰 숫자를 받게 되고,
0: 네.
2: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셔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일단 저희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이
0: 해외
1: 계신데,
0: 팬분들까지 벌써
1: 맞아요.
0: 많이
1: 네.
0: 생겼겠죠?
1: 네, 근데 댓글에 정말 해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네.
1: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른데도, 나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눈물이 나. 이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또 한국적인 또 감성을 전달할 수가 있구나 해서 너무너무 큰 희망이 생겼고,
0: 네.
1: 또 저는 국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국악인 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까지 국악을 한국적 소리를 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정말 많았는데,
0: 네.
1: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건또 처음이라,
0: 네.
1: 처음인 사례라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을
0: 네.
1: 가졌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엄청난 책임감도 또 생기고,
0: 네.
1: 정말 그 말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 사실 걸그룹이 사실 있고 아이돌 분들이 많잖아요. 도드님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 쪽에 특징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1: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0: 네.
1: K-POP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소리를 더한 또 저희만의 크로스오버 팝이라는
0: 네.
1: 장르가 가장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뿐만 아니라 노래 외에도 의상적인 면이나 안무, 또 뮤직비디오의 뒤에 배경들, 이런
0: 네.
2: 부분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차이점입니다.
0: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들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
1: 네.
0: 또 앞으로도 그런 음악 활동에 있어서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녹여내기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하고
1: 네.
0: 해야 될 텐데
1: 네.
0: 우리가 보통 아이돌의 안무라고 하면은 칼군무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을 보긴 했었지만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칼군무다라기보다는 어떤 곡선에 우리 한국적인 미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연함 되게
1: 네.
0: 뭔가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을 특징과 장점으로 살려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건가요?
2: 네, 저희가 지금 케이팝 안무에 한국 무용을 더해서 좀 박자에 딱딱 맞는 안무보다는
0: 네.
2: 곡선의 움직임,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려고 안무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0: 네.
2: 뭐 예를 들어 치마를 잡고 걷는 장걸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으면서 좀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우리의 색채를 잃지 않고 어쨌든 우리의 음악 안에 바탕으로 케이팝의 음악에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춤 작업의 동작들을 같이 함께 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만큼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니 뭔가 말하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만큼 어쨌든 이게 또 우리 안에서의 흔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의 또 어떤 그런 큰 사명감을 또 가지면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0: 그래서 앞으로의 또 계획도 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는 연말 무대에 서서
0: 네.
2: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 약간 히든 구간이 있거든요.
0: 네네.
1: 저희 음원에는 없는 구간이 있어요.
0: 그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2: 네,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만 네. 볼 수 있는 파트인데.
1: 저희의 구음, 저의 구음과 네. 송현이의 항공무용이 제대로 들어간 파트가 있어요.
0: 네네네.

0: 그 파트를 꼭 이제 연말 무대에 나가서 특별 무대로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무대에 꼭 나가고 싶고 네. 또 한 번만 네.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1: 아 신인상 누구나 탐내는.
0: 네.
1: 아 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열심히 활동해서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또 신곡도 발표했잖아요.
2: 네.
1: 그 신곡에 대해서 또 한번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저희가 얼마 전에 발매한 음원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하와입니다.
1: 하와.
2: 네, 타이틀곡 하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금기로 여겨지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1: 네.
0: 이번 앨범에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선공개 곡이었던 라일락이라는 곡은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계연서라는 곡인데요.
1: 네.
0: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계절 내내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그런 편지 같은 곡입니다.
1: 편지. 네. 근데 그 발표한 신곡을 여기서 들려주신다고요?
2: 네, 준비했습니다.
1: 그럼 퍼포먼스 함께 이번에?
2: 아쉽게도 오늘 컨셉이 잘못 잡았습니다.
1: 네. 진짜요?
2: 아 그러면 타이틀곡
1: 이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0: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네.
2: 타이틀곡 안무 혹시 조금 보여드려요? 될까요?
1: 그래요. 아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보여주셔야지.
2: 네 그러면은 하와
1: 네.
2: 코러스 부분 안무를 조금
1: 어떤 포인트나 어떤 그게 있는 거죠?
0: 포인트 안무는 네. 저희가 Run You Better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1: 네.
0: 그 가사에 딱 맞게 손가락으로 Run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1: 네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 Run

0: 사실 이런 안무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안무들은 사실 또 챌린지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챌린지를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0: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방금 짤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혹시 같이 쳐주실
0: 그럴게요?
2: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0: 당장 하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녹화 끝나고 네. 한번 해보십시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0: 도전 해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네.
0: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사실 또 이렇게 신곡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또 바쁠 텐데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아, 불러주셔서 아지트에 너무,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1: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0: 그리고 정말로 네. 앞으로도 더 잘 되겠지만 많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이런 K-POP 그리고 또 우리 도드리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를 잘 알려서 더더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들도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네. 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도드리의 하와 그리고 또 사계연서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국악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인들의 든든한 쉼터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더질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하는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1: 103,
0: 아, 제가. 으따, 띠, 따,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 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하고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홍복 선생님에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오,

0: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3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5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다섯 가지.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0: 바람입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3: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묻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1: Thank you.
2: 우사대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요.
3: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4: 아니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5: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스타일로 우와 차라.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PD와 다현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말을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들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눈이.
4: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키아코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땡큐.
4: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요.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7: 아 이렇게 또
8: 오늘 밤 그냥 나 즐겨 내일은 나 일로 우우 차라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 문화와 자연

자연 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얼굴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시골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산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붐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귀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아침이면

0: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자.
1: 옛날 서울관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 백차례 불공 빌어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백차를 찾아가는데 한일물더 뿜기고 용산대차를 찾아간다. 이때 아이들 어느 때도 양촌 간절 보내놓구나. 온갖 장벽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가졌으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라에 가서 내일같이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년 간촌이라고 산부인이 뭐 하나씩 낳게 되죠. 애를 하나씩 낳아요.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제 집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2: 많이도 불렀네. 70여 년 변치 않고 이 젓가락을 많이도 변했네. 그때 그 19살 소년이 평생 베베이굿에 웃고 울던 벗이여, 평생 베베이를 노래하던 벗이여.

빨라지고 복잡해진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알고는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 오늘 나는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자네의 얘기 그리고 자네와 나의 소리를 노래하려고 하네. 왔구나! 왔어! 베베이가 왔구나! 이은관이 왔구나!

0: 서울시 서대문구 장구 소리와 함께 흥겨운 가락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1: 두근두근 설레기에 살랑살랑 봄바다니 난촌에서 부러운 시작.
0: 그리고 여기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올해 나이 98세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명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이렇게 이은관 명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보급인 스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제자들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배웁니다.
2: 항상 녹음을 해서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어느 때고 또 들으면서 공연이 있으면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관, 항상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나마 이제 매주 와서 받는 수업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릴까봐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10분 1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또 다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3: 합창! 살랑살랑 신랑! 살랑 합창! 신랑! 봄바라는
0: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이은관. 그는 우연히 죽음 뒤에서 흘러나오는 당대 최고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요. 소리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부르고 싶었던 소년. 소년 이응관은 신문사 주최로 열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고 서도민으로 1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0: 반성스러운
1: 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던 소년 이은관.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한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은관 명인에게 서도소리 배배의 구슬 사사한 황주관번 이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0: 왔소이다. 왔소이다.
1: 베베이굿은 상사병으로 죽은 딸 베뱅이를 위해 넋풀이를 하는 최장성 내의 소문을 듣고 엉터리 박신무당이 거짓 넋풀이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간다는 내용인데요.
2: 베뱅이굿은 지금 소도소리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인데요. 옛날 그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베뱅이 혼을 달래주고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교훈적인 것도 있고.
1: 베뱅이굿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황해도 출신의 소리꾼 김관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 황해도의 용관에 살던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거의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토막 소리들을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그 이제 모아서 오늘날의 베뱅이 스타일로 그의 아들 이제 김종조한테 전해주고 또 김종조뿐 아니라 최준영이라든지 뭐 이인수 같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고 그래요.
1: 그렇게 김관준을 시작으로 아들 김종조 그리고 최순경 이인수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베베이굿 그리고 다시 이인수 선생과 이은관 명인이 사제로 만나면서 이은관과 베베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인관은 알기나 했을까요? 베베이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고 질길 거란 걸 말이죠. 우리의 소리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리던 남도 소리. 서울과 경기 지방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소리.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서도 소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소리에는 각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3: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첫 번째고 언어고 생활 습관이고 또 뭐 취향, 풍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4: 헌신구 전신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1: 평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것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 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이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 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작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하여간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에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 이물을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해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았던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도 다 일광단, 길수벅전, 호룡지, 면지스들, 삼동지, 흑공단, 목공단, 만수, 청산, 우르무단, 최경공, 와령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째.

0: 대비 할아버지가
1: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이고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 서도 창으로 하는 베베이 굿은 이응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응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3: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창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병희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에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1: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응관의 베베이 굿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5: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1: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여보
1: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알차봤지.
2: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당시 이은관과 베베이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0: 바로 재단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혜갑 씨, 서영준 씨,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인데, 그러니까 매일 한 5,000명, 4,000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뻐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2: 왔구나 왔구나 개개이가 왔구나.
1: 무대에서도요 한참 배뱅이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 40분씩 했어요. 앵콜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오면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나오게 돼 있어요.
0: 이은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유명인이 되고자 무작정 서울 종로 땅을 밟았던 그때 하지만 무명 소리꾼이 무대를 밟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연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 털털한 호박
0: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베뱅이 굿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되기에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의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열 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은 3분도 되고 안

상자 중에 어디가고

명년이 3월이면 오마는 상자룡아 어디를 가구서 패배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야 황천에서 일찍 사자 월찍 사자 패배

0: 이때에 베베이 거짓거린 죽어갈 무렵 베베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베베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베베이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1: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 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베베이굿. 베베이굿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베베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2: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베베이 굿의 이은관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1: 박수무당, 베베이의 어머니, 상자중, 베베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베베이굿. 이은관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2: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당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은관 선생님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 그런데 베베이 부모님은 베베이 죽은 넋을 느꼈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굽혔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당이냐 저 강원도 두메 산골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황해도 무당인지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구슬 한번 해보죠. 보혈이야 보혈이야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여기다가 그만 찍 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 굿의 또 다른 매력.
0: 괜찮을 것
1: 같아.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 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1: 배배이 오만이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배배이 넋이라고.
0: 이은관의 배배이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1: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은 그대로네.
2: 아유, 그대로 뭐. 어? 나이가 있잖아.
1: 어, 근데 형님 뭐. 형님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함께라고 함께서.
1: 나 형님이라고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지요? 얼마 전에.
2: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3: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4: 어딘가요? 네, 저
3: 뭐야?
4: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5: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요. 오.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6: 정신 바짝 차리는데 이분은 안 되고 제가.
7: 그러지 말고 둘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 내야 이거.
1: 네, 예, 예.
7: 소리 내는 거야.
6: 네, 네.
8: 바꾸라!
1: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요.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잠금만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9: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문 밭에가 있어.
2: 밭에가 이런 거.
9: 네. 그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대회
1: 그럼.
9: 네. 뛰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 아, 형.
2: 아니 그런 거죠.
9: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아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0: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7: 너무 좋아요!
0: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뱅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배배구 전통 배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되고서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지 가르쳐야 되고 내 장작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10: 우리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0: 바로 이은관의 배뱅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뱅이 곳으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뱅이 곳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의

0: 이내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배이 구슬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1: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랄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드려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약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0: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1: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봐서 세월이고만 물어댔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이은관의 배배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배뱅이 굿에서 이들의 배뱅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여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해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예이나 하주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리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떻게 짝적으로 찾아 들어갔죠. 여봐봐, 탁주 닮은 집이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저,

맥주 한잔 주소 허래. 이 할머니가 맛돈 짜리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은 거고 고래 건지 잡아먹은 거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어.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교 시절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데리고 나오더라고. 걔가 배랑 좋아하더라고. 지혜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자꾸 네비 박수부대는 놀러던데요. 응?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런 얘기를 더하죠. 됐어요. 어? 펜데꽃은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2: 그냥 왔구나 해요 그냥.
0: 베베이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친구들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소소 소리 뭐 통기도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2: 민요를 왔네.
3: 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그분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선절 풍년이 왔네. 동백 고랭이 이거 좀 슬프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고 지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뭐 아직 뭐 빛을 못 보겠지. 배 떠나간다 어기야디야 어기야 이런 건데 대대 입구수로 이제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부터 대대 구순 그 전통 대대 구순 참 그야말로 기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밤낮 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1: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0: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예.
1: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2: 가창 총보라 알겠죠? 성경윤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런 악보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런저런 생각에 난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1: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2: 눈물 나요.

0: 다음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나이 많이 먹어서 뭐 그런 걸까 잘 먹었다고.
2: 식사는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2: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좋으면 하지만 원체 늙어서 이제 갔다 오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2: 아 그래도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2: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은 거로만 조금 잘 먹고 좀 받고 그래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허리가 그래도 다행이지. 이 자리에.
0: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의 나이에도 베베의 곳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4: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2: 다 음악. 있고. 어.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 그런 거 그게 나 또 그걸 알았어.
3: 야, 알겠네. 네,
1: 그럼 잘 됐다고.
0: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울을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베베의 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 데리고도 긴장하지. 긴장한 건 그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 괜찮다고. 그럼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고 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윤건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대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어떤 신비류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비녀를 많이 보급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요.
3: 그래가지고 이제 이정숙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었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지한지 애를 이렇게 대요. 목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우스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구나! 왔소!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대뱅이 혼신 표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마니 오마니.

0: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 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수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닥닥 뛰어나오는 맛. 무대에서 나가면 뭐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허그대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날까지. 아, 뭐 지금도 서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된 글도 된거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 다 서른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좀 소리 갖다가 좀 현대화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네,
1: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엄마 어디 아버지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관설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다 내다 줘요. 배대의 어머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배대의 어머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줬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홍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상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이 아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채우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 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가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예,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그걸 걱정할 거 없어. 네.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줬다 그래. 예? 이번에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에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베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을 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직진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펑 갔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1: 네. 네. 네.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출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의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한번 해봅시다.
1: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틀하고 소틀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1: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1: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어때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이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처럼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너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잠옷에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술만 좀 하셨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0: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어디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객이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2: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대신 치려고 했어.
1: 그러니까
2: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2: 6년 됐지. 이거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사실
2: 아니 안 바꿨대.
1: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어때 못 가면 가잖아. 지금 치는데.
2: 그 앞에?
0: 툴.
1: 그 어디 줄여야 돼?
0: 뒤에 있는 줄 안 줄여?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할 때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Thank you.
4: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발언이오.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이 좋겠어.
7: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나일로
8: 이거 실화야?
9: 에이, AI 같은데.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단단해.
1: 우리 영감 뒤져불고는 말레이시 버전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하면은 이상하잖아. 자,
2: 우리 영감은 뒤지고. 자.
1: 어메 아버님 많이 가.

0: 소해버님이 점자 어머님은 아버님께 아버님이 캐팔 안 가서 한턱 내야 된대요.
1: 자, 85 육세비요 아들 6 키웠지. 온갖 힘을 다 지켜요. 몰래 갔네. 어리둥둥하게 살았어요.

0: 이러면 세상에 비어 다양한 새시 와서 금질이 좋아서 오늘 가장 살았어.
1: 자, 깻농사하면서 남이 어머님이랑 잘 살고 계시는 황호기똥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옛날에 젓가락 겁나 두드리시면서도 살으셨대요.
2: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황호기똥이네 내 이름이요. 빨간 기대에 살고 있어. 겨울 공장 다니다가 고향에서 낙진 낙차.
1: 아니 왜 끝까지
0: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자방도 쉬지 마서 일만 똥이 타게 일만 일만 했네 그래.

0: 그때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에 한 섬이 있는데 이름하여 봉오도 아니 애도라 허든 것이었다. 쑥의 섬도 이름만큼이나 어떻게 쑥이 많고 좋았던지 이 명성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쑥섬의 쑥맛을 보기 위해 바구니를 몇 개씩이나 이고 지고 들고 메고 줄줄줄줄줄줄 줄지어 쑥을 캐러 왔을 정도였다 하더라. 장단 붙여놓고 애도 자랑 한번 해보난디.
1: 아이시고
0: 아이시고 쑥! 섬도 쑥이 많고 쑥이 좋아 쑥섬이라고도 하고 호수같이 보이기에 봉호라고도 하고

조기 그 뭐지 조 안강만큼 물에 조기 갈치 물어병어 삼치새우 고깃대가 끊임없이 사시사철만이 잡혀 돈섬이라 불리기와 육지 사람들 또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 혼사 얘기 못할 만큼 위세등등의 도로다. 와 나의 반전 매력 스쳐보면 평범어나 자세히 보면 절경인디 옛날 옛적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둑 두고 검은 곳 타던 신선대가 자리하고 탁발성이 높고 높은 자기 법력 입증하다 모자란 병력 탓에 동굴에 푹 빠졌는데 그날부터 그 동굴은 이름하여 중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섞어.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에 문화를 넣어다 문화엔 공감.
5: 한 30분 정도. 죄송합니다.
6: 괜찮아요.

19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